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계도 발달되고 또 도시도 아주 커지고 인공지능이 바로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숫자나 어떤 성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나 없어도 괜찮아.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믿음,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 말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의 또한 격려로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그러한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사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하여서 독일로 가는 저먼 윙스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인데 여기에 독일인 67명, 스페인 45명, 전체 합쳐서 150명이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 원인입니다. 비행기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뭐 기상 변화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기장이었던 안드레스 루비치라는 조종사가 그냥 조종실 문을 닫아버리고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150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합니다. 무려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 사고로 죽는데 어찌 보면 작은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 희생자 대부분이 그저 평범한 특별한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저 가족과 함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무너진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때로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냥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반대로 한 사람이 바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오늘 이 본문의 그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그런데 멸망 직전에 22년 전에, 22년 동안에 왕들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 속에서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

성전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니 정의가 없고 진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빨리 한번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빨리 한번 찾아봐라.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루살렘도 의인 한 사람 찾기 어려웠던 그 비극적인 그러한 도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백성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일하는 직장과 그 일터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오늘 창왕성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주변이 복을 받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사 하이페츠라고 하는 20세기의 바이올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야사 하이페츠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1901년 러시아에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3살부터 바이올린 시작했는데 대단히 탁월합니다. 6살 때 이미 공식 무대에 서게 되고 10살 때는 유럽에서도 이미 주목받는 그런 연주자가 됩니다. 17살에 미국 카네기 홀에 데뷔하여 세계 음악계에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연주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어린 이 아이가 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짐 발리스터가 어린 하이페츠의 그 연주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바이올린을 부숴버리고 싶을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에 바이올리스트 알렉산더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하이페츠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며칠 밤을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이페츠는 시대를 압도하는 그러한 연주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페츠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찾아다니면서 유문 공연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적군의 폭격기가 폭격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서 연주를 합니다. 자, 한 번은, 자, 공연하려고 했던 그때에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도저히 이거는 뭐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이페츠는요, 이미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연에 군인 한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 명연주자가 폭우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연주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 우리가 만약에 하이페츠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연주자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관중 없습니다. 박수갈채도 없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이페츠의 연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무너진 이 시대 속에 그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넓은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빨리 가서 한번 찾아보라, 알아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 자, 정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정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히브리 단어 원어인데, 따라해봅시다. 미시파트. 요 정도는 좀 알면 좋겠어요. 정의. 예.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약자들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가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 또한 두 번째로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앞에는 정의, 뒤에는 진리를 구하는 자. 자, 진리는요, 이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 어떤 뜻이냐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의 성품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에무나. 정직, 정직, 정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의의 사람, 박해받고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정의의 사람, 미시파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너무 정직해서 현실 앞에 거짓말을 하지 못했던 에무나의 사람, 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하나를 조사하면은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실어다가 상업적 이익으로 노예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의에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링컨은 평생 가지고 있는 이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별명이 어네스트 에이브입니다. 어네스트. 정직한 에이브. 정직한 에이브. 한 예로, 링컨이 한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링컨이 몇 센트를 손님으로부터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가책을 느껴 밤에 걸어가서 그 손님을 찾아가 더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링컨의 이 정의는요, 타협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을 여기에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신이 불리할 때도 오히려 더욱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정직은요, 위기 있을 때에 그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이 정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에도 역시 정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고 위기 때는 더 정직한. 이게 바로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이 링컨을 사용하여서 노예 해방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미시파트.

정의로운 사람, 에무나, 여기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고 7일을 구하는 사람을

순종의 한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여기에 작은 순종의 한 사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의 그 시대 속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바로 민족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순종하여 엉뚱한 길로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그저 배 밑바닥에 가서 잠들어 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아니 끝까지 추격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곳곳을 보시면은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이 묻어져 있는지 몰라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찾으시고 아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이리저기 방황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라고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누가 볼 때도 참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 옆에 뭔가 또 한 사람이 함께 있다면 참 좀 잘할 텐데 좋을 텐데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 혼자서 뭘 해? 혼자서. 아, 내 한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한 사람의 선택,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큰 흐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바꾸시고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1989년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하는 때에 군의 무력적인 진압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 탱크 행렬 앞에 용감하게 홀로 막아섰던 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군대보다도 강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잘못된 폭력 앞에서 예. 불의의 그러한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작게 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한 사람 뭐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한 사람 뭐 섬기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그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떤 누구든 간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지체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나 한 사람 그 말과 그 태도 그 어떤 영향력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다 이 말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 때 가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나도 모르게 참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가신 그 한 분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정말 보배로운 아내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해도 어찌 보면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다르고 성품 다르고 환경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나이도 다르고 그러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자리에서 묵묵하게 변함없이 귀한 일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농촌교회에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바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창원 복음만을 위하여서 오늘 여기에 성도님들이 그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를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대단 초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적어 보여도 때로는 환경이 초라해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 비서에게 요청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큰 그림 안에 수많은 조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조각들. 예. 조각 하나하나는요,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각 하나는. 그러나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빠지면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열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자리가 돼요.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순종,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사람도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사다 언덕에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린 소년이 그 있잖아 보리떡 5개 물고기들이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아, 이 도시락을요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연결했어요. 또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로 소개한 안드레 연결고리를 해준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안드레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안드레가 뭐 기적을 베푼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룸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 그때 그때마다

0: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어두운 그러한 시대 속에 여전히 빨리 빨리 한 사람을 찾아봐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힘들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 찾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보상과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여러분, 나 한 사람 숫자로 작지만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자이므로 하나님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연결거리와 디딤돌이 되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렸어요. 어떤 것을 감사드렸는지 기억하나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인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한 친구들도 있었지요. 또 어버이 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접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해보았지요.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한 5월을 보내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방송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까요? 그럼 오늘 첫 찬양,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들으며 우리는 주여린이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나요?
1: 이번 학기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0: 혹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나요?
2: 어른 중에는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 몸이 나빠져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쩌지?
4: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면 어쩌지?
0: 친구들, 우리가 하는 염려, 어른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워십 앤 프레이즈의 나는 믿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평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우리는 지하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증인은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 경험한 것, 알게 된 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한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잘못이 아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한 잘못, 지금 하고 있는 잘못,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잘못까지 다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일에 함께하며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0: 사건을 되찾게 될까요? 독일의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있지요? 아멘. 수용소에 갇힌 코리와 베시 언니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수용소에서 등록을 마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함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샤워실에서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맞아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입어야 하는 아주 얇은 수용소 옷을 입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코리의 등이 조금 이상해요. 어찌된 영문인지 코리의 등은 살짝 불룩 솟아 있었어요. 코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가 샤워실에 미리 숨겨두었던 물건을 자신의 옷 속에 감춘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베시 언니의 푸른색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경책이었지요. 지금 코리의 블룩 소슴 등은 비타민과 성경책을 옷 속에 몰래 숨겼기에 그런 거였어요. 또한 베시 언니의 허리도 블룩 솟아 있었어요. 언니는 숨겨두었던 푸른색 겉옷을 수용소 옷 안에 둘러입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다행이지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수용소 옷과 신발 외에 다른 것은 가질 수 없었기에 매번 이동할 때마다 세 번씩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베시 언니는 검사를 받았지만 코리는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코리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코리는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 아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나요? 코리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었어요.
1: 아빠, 저는 저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요.
0: 그때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셨었지요.
2: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 살 돈을 언제 주지?
1: 물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2: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리와 베시 언니가 끔찍한 수용소에서 겪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코리와 언니 베시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경비원에게 성경과 겉옷, 비타민 한 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이것 하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바 프레이즈의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지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가정의 기능에 대하여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가정의 대표적인 기능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매일 치열하게 치이고 시달리면서 삽니다. 치이고 시달려서 살아갈 모든 삶의 진력을 다 소진해 버린 한 사람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날마다 날마다 괴롭히는 세상 가운데서 내 가정, 내 가족,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졌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가 생겨요. 세상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또 달려가서 여전히 치이고 시달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역할을 다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시달리는 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 가정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불목하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씨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 어떤 자리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치이고 시달리고 집에 가면 불화하고 불목하고 결국 이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고요. 이 시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게 될 때 개인이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나라가 살고요. 그래서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시대가 겪고 있는 위기. 결국 그 위기는 가정의 위기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개인의 위기, 이 사회의 위기, 이 교회의 위기는 결국 가정의 위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십중팔구는 문제 있고 무너져버린 가정이 그 뒤에 있어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가진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 누구지요?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 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큰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통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실로 놀라운, 참으로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가정의 모습, 그 가정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가지고 상처 입은 가정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도 자신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에서,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와 야곱이 14살이 될 때까지, 14살이 되기까지
그들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 얻은, 얼마나 어렵게 이삭을 얻었습니까? 그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을 대할 때, 야곱과 함께 그 한 장막에서 지낼 때 아브라함이 그 에서와 야곱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그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한 장막 안에 거하여 살면서 그들은 함께 지내는 내도록 서로 무언가를 나누고 서로 무언가를 함께 대화합니다. 뭘 나누었을까요? 무엇으로 대화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의 생에 가장 인상적인 것 있다면 단연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들에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말하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 이삭, 이삭 역시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형에서는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모한 대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이 유업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언약을 유업으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승승장구 탄탄대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내 그는 집을 나와서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 그 길이 결코 쉽거나 만만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날마다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삼촌 라반을 만나면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라반 집에 가면 뭐 별 뾰족한 수가 생겨요? 야곱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가지고 지금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질 길이 거기 뭐 있습니까? 뾰족한 수가 있어요. 라반의 집에 간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그는 하란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의 한 우물가에서 야곱은 운명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야곱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어머니의 당부도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7년간의 노동을 약속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낸 7년, 야곱에게 그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 시간은 단 며칠같이 느껴졌습니다. 약속된 기한이 찼습니다.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삼촌 라반이 야곱을 배신합니다.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결혼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또다시

다른 7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은 이전의 7년과 틀렸습니다. 그 7년은 분노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레아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이제 라헬을 기다려야 하는 그 7년은 매일매일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 입장에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이제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좀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게 되지는 않을까. 자녀를 낳아 야곱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바랬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아와 레아의 여종 그리고 그 라헬의 여종에게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에게 요셉은 마치 자신의 장자와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장자의 옷인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제일 막내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일 막내인 요셉에게 장자의 일을 맡겼어요. 형제들을 감시하고 형제들을 관리하고 형제들을 감독하는 일, 이건 원래 장자가 하는 일이에요. 야곱은 그 장자가 하는 일을 어린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왜? 그에게 장자는 요셉이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이 어땠을까요? 그 과정에서 야곱의 가정은 온갖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 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툼이 이 가정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그 많은 사연을 안고 고향으로 야곱은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도 화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야곱의 그 가정이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시기와 미움이 가족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형들이 다 공모해서 막내 동생, 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노라고 거짓으로 보고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은 칠흑같은 어둠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다 무너져버린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형들 어떻습니까? 형들 또한 씻을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온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 그 여정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온 집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좀 편안해질만 하면 누명 때문에 감옥으로 갇혔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그 삶이 야곱의 집에 장자처럼 총애를 받던 이 삶이 애굽의 노예로 곤두박질 쳐버리고요. 노예에서도 심지어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완전히 바닥을 헤매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갑자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의 집에서 애굽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총리로, 과연 아주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위 요셉, 저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애굽에서

요셉은 가장 출세한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향 땅이 아닌 이곳 애굽 나라,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 다시 함께 다 상봉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 요셉을 심지어 다시 만났어요. 그 요셉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야곱의 마음을 다 상처 입었던, 무너졌던 마음을 다 회복시켰을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삶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그 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그 형들은 그 깨졌던 관계를 조금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그 가정에 함께 사는 날 동안에는 위장된 평화가 그 가정에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야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럽니다. 울었대요.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들도 알아요. 잘.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가족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종으로 여겨서라도 우리를 용납해 줄 것을 그 동생 요셉에게 형들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이곳, 당대에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최고로 부강하고 부유한 그 나라 애굽에서 함께 지내게 됐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 가정의 기쁨과 안전이 다 회복된 것 같아 보였지만, 겉으로는 다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 그게 무서워서 그 동생 앞에 나와 엎드려 꿇어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 그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이 가정은 아직 전혀 치유되거나 아무것도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요셉을 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가까스로 간신히 간신히 인내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켜냈었습니다. 범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잃어버렸고 형들도 다 떠나버렸고 모든 가족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 심지어 그의 신분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이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의 집에 팔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간신히 버텼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거룩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돌아봤더니 갑자기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온갖 고통, 가진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전의 고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 땅에서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깨진 관계, 그 관계는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죽었고요. 형들은 자기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남긴 한마디, 그 한마디의 말에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용서하라 였어요. 형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용서하래.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이 전한 아버지의 용서, 그 용서를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망가진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아버지 마음의 근심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처절했던 삶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다 지나오도록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그 과정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그 온 가족을, 저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가족을 살리시도록 섭리하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버지 야곱, 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형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하는 말, 형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20절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고, 요셉은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이 하는 말이 결국 이거예요. 형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도 내가 지키고 형들의 자녀들도 다 내가 기를게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요셉이 하는 이 일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자기를 배반했던 가족들, 그 형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있습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킬게요.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를게요.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나누는 용서와 용납, 그것이 지금 무너진 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 안에
만약 여호와 하나님

0: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먼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용납함이 작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이 있으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 용서와 수용과 용납의 이 놀라운 역사가 막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용서와 수용과 용납이라는 이 역할이 그 가정에 무너졌던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싸매고 회복시킵니다. 신앙 안에서의 용서와 용납과 수용 이것은 가정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돌아보면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 밖에 있는 모든 가정들 신앙 바깥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게 기능을 하지 않아요. 용서와 수용과 용납이라는 역할이 기능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는커녕 내가 지켜내야 되고 내가 빼앗아내어야만 하는 부와 권력이 더 귀하고 더 크게 보입니다. 신앙 바깥에서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빼앗아내야 돼요.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싸웁니다. 내가 지킬 것 지키고 내가 빼앗을 것 빼앗기 위해서 싸웁니다. 심지어 재판을 걸어서라도 파탄난 지경이 되어 싸웁니다. 전혀 가족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정들이 무너졌고 지금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건강한 가정을 다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나면 내가 살고요. 가정이 살아나서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살아나서 내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살고요. 이 나라가 살고요.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살리고 또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교회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의 백은

운동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면 바로 6월이 시작되는데요. 한 해의 절반 가까이를 지나왔다는 사실이 조금은 실감나는 때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봄 행사를 마무리하고 여름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방송국의 일정도 조금씩 다음 계절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한 사람만의 열심만으로는 이어질 수 없는 시간이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방송을 켜놓고 하루를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후원과 섬김으로 이 사역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운영위원들이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함께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마음으로 섬겨온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들면 자기 앞길이 밝아지고,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등불을 들면 누군가에게 길이 보인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예배, 내가 건네는 짧은 인사, 내가 지키는 한 자리도 누군가에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불려온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70년의 시간도 우리의 한 주도 결국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따라 이어져 왔다는 마음으로 찬송 들려드렸습니다.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이크 앞에서 들리는 목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스튜디오에 불이 켜지고 찬송이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차 안과 부엌과 병실과 일터로 흘러가기까지 참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앞에 나서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는 이름에 더 가깝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필요한 자리에 있고 때로는 바쁜 일정 사이에서도 방송 사역을 위해 마음을 내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크밸리에서 전국 운영위원들이 만나는 시간은 단순한 모임 그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각 지역에서 흩어져 섬기던 마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길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래 걸어가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곁에 있는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다시 걸어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혼자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갑니다. 교회 문 앞에서 나눈 짧은 인사, 예배 후에 건넨 따뜻한 안부, 이름 없이 준비된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이번 한 주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해입니다. 70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라디오를 듣는 방식도 달라졌고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속도도 달라졌고 세상은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의 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아침

아침에 찬송 한 곡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누군가는 낯선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주년은 과거를 자랑하는 숫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감사이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함께 걸어갈까를 묻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깊은 뿌리 때문에 더 넓은 그늘을 만들듯 지나온 시간이 앞으로의 섬김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늘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키고 방송과 선교의 길에 마음을 보태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결코 작지 않았다고 오늘 아침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지킨 자리가 길이 되고 한 사람이 건넨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마음들이 70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있습니다. 이어서 들을 찬송들은 우리가 붙들고 가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입니다. 큰 소리로 증명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리에서 믿음은 드러납니다. 오늘 예배 전 이 찬송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70년의 시간과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송도, 교회도, 가정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 모여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준비하고, 누군가는 이름 없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함께 이어질 때 한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6월 5일과 6일에 오크밸리에서 만나는 전국 운영위원들의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참 반갑고 고마운 자리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봐 주시고 각자의 지역에서 감당해온 섬김을 격려하며 다시 맡겨진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이번 한 주는 내가 있는 자리가 작다고 생각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선택 하나, 묵묵한 기도 하나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한 사람의 등불을 들면 앞이 밝아지고 함께 등불을 들면 길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한 주의 삶이 그런 길 위에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의 백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성령 충만 회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도 한번 하시죠. 예, 앞뒤로도 한번 하시고.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부활 주일이나 또 성탄절은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지킨 반면에 성령 강림 주일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해부터 우리가 좀 성령 강림 주일과 그리고 맥추절을 같이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원래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이 하신 때가 오순절이니까 사실은 같은 날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 주일을 함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오순절과 맞추어서 성령 강림과 오순절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절기였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에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뿌리 바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그날 밤에 그들이 불에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애굽에서 나온 그달부터 3개월째, 석 달째 되는, 셋째 달 되는 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그때부터 날수를 계산해 보면 약 한 50일째 되는 50일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일은 오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때가 50일째 되는 물론 그때 당시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역시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매주일 맞이하는 여섯 날이 지나고 일곱째 단을 맞이하는 안식일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었고 이것을 히브리어는 샤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샤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절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이었습니다. 그 정월 14일, 니산월 14일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무교절 첫날입니다. 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을 안식할 것이고 무교절 8일째 되는 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절기 안식일은 샤바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미국인 미국에 사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의 달력을 보면요. 유대인 학교 달력을 보면요. 일주일 안식이 있고 또 바로 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있고 또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현용수 박사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은 시시로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유월 무교절 때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보리수확의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수확을 첫 추수를 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보리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죠. 그리고는 7주간 동안 보리수확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77이 49 다음 날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 또 절기 안식일을 맞이해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수확이 끝이 나고 이제 밀수확을 밀추수를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히 우리의 명절 같은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이 절기들 속에는 구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라면 이제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진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그해 모든 추수가 다 마무리어 지어지고 보리나 밀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뭐 올리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추수가 되고 창고에 저장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이 해마다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오순절에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추수가 이루어진 날이었는데, 이 오순절이 신약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의 절기 속에 하나의 의미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추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 이제는 육신의 추수를 넘어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함께 결합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리와 밀추수, 오순절이 이 성령 강림절과 함께 더해짐으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육체의 추수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의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강림하시면서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날에 3천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영혼 추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이게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 육체적인 생명의 양식의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함께 신약시대는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담긴 의미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 금요일 저녁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인한 변화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 주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3일에 걸쳐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 길은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개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자 해도 그 전에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장황이 나와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한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은 회개였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베드로가 아마 거기에서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지나간 3년간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그에게 지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요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 가운데 서 계시는 변형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 은혜를 이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이에 이 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서로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예수님의 오른팔에 누가 오른쪽에 누가 설 거냐 그런 자리 경쟁을 하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는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고 죽으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도망쳤던 어쩌면 자신의 지나갔던 그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그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속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10일 동안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닭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어쩌면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지 못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가 행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회개할 때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자리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여러분, 기독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바로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1907년 우리 한국교회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년 앞선 1903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그때 당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던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그다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조선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내가 전하는 것을 이들은 이해를 못해. 이들은 정말 가난하고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야. 하디 선교사는 어쩌면 그것이 지나간 20년 동안 자신이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원산 선교사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이었구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고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고 천하고 미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양 선교사였던 이 하디 선교사는 마음속에 우월의식과, 오늘 솔직히 우리 한국계 많은 선교사님들도 동남아나 여러 나라들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이런 나라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을 부릴 때에 마치 그냥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경우들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실망한 때가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해 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도 이 조선 사람들은 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내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간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거기에 선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제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며 하디 선교사가 그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907년 평양 장대은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사계가 열렸습니다. 그때 장대은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찌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온 회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장로님 같으시면 그래도 그 교회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저기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지은 죄를 여기에서 나와서 고백하라면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요사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저는 도적입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죽어가던 자기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가 길선주 교회 장로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자네에게 좀 부탁하자. 내 처자식들 좀 잘 돌봐다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재산들이 있는데 이 재산을 내 아내가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때 당시 여성들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절친한 친구인 자네가 내 재산 정리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내 처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자네가 좀 돌봐주고.

예. 그리고는 그 절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결선조 장로가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나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빼돌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친구의 아내조차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내 재산 정리 자네가 도와주고 내 처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유언을 들었으면서도 그 재산 일부를 자기 것으로 빼돌린 그 죄악을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친구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죠.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기를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그마치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길선주 장로를 필두로 해서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자 또 다음 사례에 나와서 전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또는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그냥 남김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이 한국에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부흥 역사들을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 영국의 웨일즈에서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전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갑자기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눈을 감긴 감지만 뭘 회개해야지? 뭘 회개하더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될까? 아마 생각 속에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은 많고 구하는 것에서 열심히 구하는데 정작 회개할 것이 우리 속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무뎌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만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남의 것을 훔쳤거나 뭐 나쁜 짓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저는 여기에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 중에는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해서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여러분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버지의 아내 첩이겠죠.
그 아버지

아내를 너희들 중에 누군가 범했다는, 음행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교만하였어? 그 사람을 너희들이 회중이 보호하고 있느냐? 당장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 사람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요, 조용히 해라,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쉬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상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음행한 일들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다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음행하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함구하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냥 쉬쉬할 뿐이지 그 일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죄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지식이나 어떤 지위,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도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부를 자랑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다가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이제 어느덧 내가 교회 모든 것 다 알아, 뭐 이제 설교, 목사님 설교 첫 마디만 해도 내가 오늘 뭔 설교할지 알겠어, 이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사역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교인들도 늘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아, 예배당 건축도 이게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건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으켜 가셔야 되지, 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역이 주님의 손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 사역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 교회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큰 교회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 자체가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죄입니다. 난 성령 같은 건 뭐 필요 없다, 내가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고 뭐 내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 이런 거 없어도 내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폐해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노회에 가까운 교회에 제가 참 선배인데 존경하고 늘 따르는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4년 동안 암투병하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

회개함으로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됨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있습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5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힘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삶으로 행동해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이 한 주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요.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과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 참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 싸우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모, 형제, 자녀, 이웃을 돌아보며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 있는 적계명으로 부모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주님, 부모님을 보다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나라가 반목과 대립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화평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 중심이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길을 세우시고 12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정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가음정진회교회를 분리개척하고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음정진회교회와 함께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풍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최준혁 담임 목사님, 날마다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 힘을 얻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샤론의 찬양을 기쁘게 열납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1: 인간인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0: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1: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0: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오늘은 교회의 절기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요구하여서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과도 마찬가지인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뿐 아니라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지혜가 많고 그 다음에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모든 게 완벽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도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되고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듯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들을 볼 뿐 아니라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며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따라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가지고 자녀를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도록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섬김에 대한 것들을 또한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며 감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남녀노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우리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서로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이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직장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이 일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라든지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이 나라들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의 그 30% 이상, 어떤 사람들은 70% 정도가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많고 자유민은 겨우 30%밖에 안 되는 그 정도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재산이나 도구로 여겨졌고 인격적인 대우,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들은 자신들의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이 종을 죽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주인의 눈앞에서 겨우 벌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벌 떨 뿐 아니라 주인 눈앞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떠나가고 나면 그들은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심지어는 도망가는 노예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도 그 종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더 많았겠죠. 주인들보다 종이 되었던 그 자유자보다 노예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전 되시는, 우리의 영의 상전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상전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이 육신의 상전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죽을까 싶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상전을 섬겼다면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상전을 최고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 당연히 눈앞에 있는 그 상전,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전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심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 눈앞에 있는 그 악하거나 혹은 때로 너를 잘해주는 그 상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던 그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관점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인간관계를 만나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노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교회 공동체만 묶어놓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 직업이라는 단어를 콜링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콜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일터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의미에서 콜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 것처럼 마치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며 신방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맡기시고 그 일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그것을 섬기도록 그 일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직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혹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꿈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직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일터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 자체는 죄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땀을 흘려서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2장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노동을 선물로 줍니다. 그 노동은 먹고 마시고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하셨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직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이곳은 어두워요. 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된 세상에 빛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 보내셔서 그 어둠을 밝히게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은 썩었습니다.

말합니다. 눈 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터로 보내신 것은, 우리 직장으로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급급하게 사람들의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기쁨으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지장에서 일터에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은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는 먹고 마심을 위해서, 단지 나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사들을 흘러보냄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낸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내게 상 주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 그 종과 그 상전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용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인 상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그러면 상전들이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육신의 상전을 섬기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러면 상전들은 이와 같이 어떻게 종들을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상전, 나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종들이 하나님 때문에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때문에 이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 1세기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하는데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고 주인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볼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전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로 사랑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게 가진 모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사람들은 궁금하게
대우일 것입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대우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사람들처럼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차별받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형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갈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과 다른, 절대로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면,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누렸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흘러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 일터에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계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곳은 때로는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곳에 나아가곤 합니다. 내게 맡기신 직장, 일터, 그곳에서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주신 능력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외모를 상황을 판단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제 저 어두워진 세상, 저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우리를 파송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직장에 일을 하며 또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고생을 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이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 모든 곳곳이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잘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며 기뻐하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로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어두운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에 시선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참 예쁘다, 오늘따라 참 가깝게 느껴진다 하면서 한참을 바라보곤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 우주의 신비에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별빛은 사실 수백 년 혹은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주 먼 과거에 출발한 빛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쉬지 않고 달려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망울에 닿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은 우주 저편에서 이미 수명을 다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온기와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 수만 년이 걸리는 그 압도적인 거리감 앞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연결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이 별빛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살다 보면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게만 느껴져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왜 이리 묵묵부답이실까 하며 지치고 외로워 눈물 흘리는 밤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밤 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그분의 은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부르짖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지금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다만 그 무한한 은혜의 거리가 너무나 깊고 넓어서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잠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지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눈앞에 도착할 뿐입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또 은혜로운 찬송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먼저 들으실 곡은 부아 에브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옹기쟁이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주, 소리엘의 오 신실하신 주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이 실은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위대하신가 계획하심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우주라든지 별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서요. 책도 읽고 영상도 많이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는 그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더욱 겸손해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어서 계속 찬양 듣겠습니다. 클래식화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국립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밤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오랜 별빛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유독 마음이 무겁고 외로우셨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 멀리서 나를 비추는 작은 별빛 하나가 이렇게 속삭여줄 겁니다. 너를 향한 위로와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향해 달려온 그 따뜻한 은혜를 생각하시며 남은 오후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주 안에는 나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대표적이죠. 믿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 내 사전에서 불가능이라는 말을 빼버리라고 했지만 나폴레옹도 역시 영국에 패하고 말았지요.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 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는 그의 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찬양의 숲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두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컴컴하고 답답했으면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 갇혔다고 하였을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며 답답하고 컴컴한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는 온갖 상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와 같은 환경에 처한 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저의 삶의 마지막이 이 컴컴하고 답답한 웅덩이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스스로 많은 것을 먼저 포기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곡으로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때, 간절함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답답함이 적어서 혹은 없어서는 아닐까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를 대비해 내가 만들어 놓은 대안이 있어서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건 아닐까요? 의지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얼마의 돈, 그리고 만약을 위해 남겨두었던 가능성이 많다면 기도의 간절함은 그만큼 줄어들어 있겠지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맞닥뜨리는 불가능과 한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2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소년에게 젓가락을 건네며 이 젓가락을 세워보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니 이걸 어떻게 세워요? 터무니없는 어머니의 질문에 아이는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소년의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못 세워? 내가 젓가락의 끝을 잡고 있으면 젓가락은 넘어지지 않게 되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도 설 수 있단다.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면 너는 넘어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는단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지. 하지만 너는 하나님 손만 붙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모두 부질없는 것이란다. 물론 소년은 어머니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성공을 쫓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결국 기도로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창업한 그의 사업체는 4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고요.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55편 22절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내 앞에 일을 행하실지 설레며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좀 다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은밀하게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행복한 시간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시련 중에 시험을 당하는 중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리고 목마른 내 영혼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던 욥이 재산과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을 때도, 아내로부터 차라리 죽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한계의 벽을 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심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의 삶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해오는 질문이죠.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보니, 슬퍼하고 있는 너를 보니 도무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너의 주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겠지요.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가능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은 왜 왔고 죽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100%의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죽음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생명을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아주 쉬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러나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로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욕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날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처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떤 사고가 날지 결국은 죽을 운명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죄의 결과인 이 인간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야 수고하고 여자는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고 또 남자를 숨겨야 되는 이런 정말 그 당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고통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게 되고 그때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1년을 더 살고 2년을 더 살고 3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고 200년을 더 살고 결국은 930년 동안을 살았는데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살면은 살수록 정말 고통 그 자체였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일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다가 큰아들 가인은 그 작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배드리다가 그 동생을 돌려쳐서 죽이는 이런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아들을 쳐 죽이는 이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고통은 말로 딸 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셋을 주고 많은 자녀를 주는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우리 아들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가인과 가인 떠나간 가인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 셋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가르쳤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물질을 벌게 되면 십일을 띄어서 서로 다른 행자들에게 나눠주고 약한 자를 나눠주면서 구원자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에녹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회복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930년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 중에 사는 거죠. 나중에 147세를 살았던 야곱은 파라오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인생이 147년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47년을 살은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자식들이 살인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나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후손이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악이 세상에 번져가는구나. 아담과 하와의 930년의 인생은 그냥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제 빨리 이 생을 마감하게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소원은 이 땅에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이제는 내가 죽을 거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도 이제 죽을 날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아담아,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다. 그때 될 때 아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고통과 이 슬픔에서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왔지만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알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죽음을 기대하고 죽음을 고대하고 죽음의 날이 언제 올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이 온다고 했을 때에 와, 드디어 죽음의 날이 왔구나, 드디어 천국이 우리 눈앞에 왔구나, 이 모든 죄악의 고통에서, 범죄의 고통에서, 이 슬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외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안식에 들었다. 안식은 평안한 거죠.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흘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다가 드디어 밤이 와서 잠자리에 눕게 될 때 아, 이제 잠자리에 들었구나. 누울 때 군대 가가지고 하루 종일 훈련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점호를 딱 맞추고 지침 하면은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모포를 딱 덮었을 때 와,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 뜨고 나면은 아침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잠자고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잠자는 것처럼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수명이 단축되어서 이제 930년 살다가 700년 살다가 147년 살다가 이제 모세는 120년 살고 요셉은 110년 살았는데 점점 단축된 것은 이거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죽음이 이제는 축복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땅에 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의 그 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기대하는 날,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고 합격해서 들어가고 입학하는 그날도 소망이 되지만은 성도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 천국에 입학하는 날, 그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읽었던 10편 90편에 보면은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 모세의 노래가 적혀 있는데 그는 우리 인생은 짧다, 인생은 제한되어 있다. 10편 90편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도, 천년을 살아도 지나간

낮에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간은요 짧다는 거예요. 모세는 짧다. 천년도 천년을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천년도 어제 하루만큼 짧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70

차를 타고 가는데도 물이 넘치니까 1분, 2분, 3분 만에 시내 가자. 저 유대 광야에는요, 비가 오면은 나무 한 그루 없으니까 비가 오면은 쫙 모여서 골짜기에 물이 내려갈 때에 인터넷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댐이 터져서 물이 가는 데는 서러 가푸는 거야. 쫙 서러 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 하나 사서 야, 이거 내 땅이다. 고추 심고 가지 심고 오이 심고 이거 우리 땅이다. 등기전 다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100년 전에는 다 나무 땅이었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 땅에 사람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홍수처럼 다 쓸어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누가 예배드린지를 아무도 모르고 다 쓸어가듯이 인생은 짧고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선인장처럼 저 중동에 자라는 저런 꽃들은요, 아침에 쫙 올라왔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요. 요나서도 보면은 박는 굴이 아침에 한번에 쫙 올라오다가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럼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뭘까?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생에게 자랑이 있다면 인생에게서 자랑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연수가 70이고 건강하게 살면 80으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자랑이 뭘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얼음을 당하는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도망가서 40년 동안의 광야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 왕을 열 가지 재앙으로 굴복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려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던 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 이런 모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 인생에는 간증하면 간증거리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런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에게 자랑이 있다면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슬픔과 수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보니까 인생의 짧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인생이 제한되어 있고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밤에 한 경지 같습니다.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 홍수처럼 설레간다는 것,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이 짧다는 것,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물질도 건강도 다 홍주처럼 썰어가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14절부터 17절을 쭉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은 짧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날수를 살았지만은 슬픈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가 화를 당한 날씨들을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

진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은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게 해주십시오,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우리 육신을 만약에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 육신이 사가가지고 전도서 12장에 보면 잘 기록했어요. 영화롭고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힘있던 인생이 몸의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손을 몸을 짓게든 팔이 덜덜덜 떨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도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귀에 참새 소리만 들리도 잠을 못하고 일어나고 길을 가다가 메뚜기 한 마리만 앉아도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지 뭐 메뚜기야 내려가라 내가 못 걸어가겠다 이러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 이렇게 인생의 몸이 무너지게 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는 이 흙으로 온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신을 벗고자 하면이요 더딥고자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아이고 육신을 오래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육신이라도 살아야지 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이 벗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로운 옷을 몸을 더딥고자 하는 건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이 좀 꼬여 있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그대로 띄워놓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아, 암입니다. 죽을지 모른다. 여보 암이래.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사업도 끝입니다. 돈 버는 것도 끝입니다.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리고 죽음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죽음에는 끝났다. 죽음에는 끝난다. 절망이다. 절망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을 다 삼켜버려서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날은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찬송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회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 죽게 됐지만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감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몸은 이 땅에 버려두지만은 새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일건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이 새롭게 몸이 구원을 받는 몸이 구속함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육신의 몸, 지약의 몸, 병든 몸, 썩을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이 낮은 몸, 육신의 몸, 썩을 몸, 병들 몸, 이런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도 우리는 천사처럼 될 거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고, 그래서 우리 몸은요 마음껏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진짜 우리 몸이 막 죽어가지고 막 그래 된다고요? 못 믿는 사람입니다. 나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다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는 걸 이미 다 보여주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는 왜 하나님 안 믿었냐?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 하나님 인간이 죽으면 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고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은 한마디도 말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으로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을 다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바울한테 물었어요. 아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죽어야만이 새 몸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 것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몸이 죽어야 새 몸을 입고 죽을 때 그 밀 같으면 밀의 씨앗이 죽음으로 다른 형체를 입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사과를 보면요. 저거는 사과 씨입니다. 사과 씨. 저 씨를 보면은, 야, 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커멓게가지고, 뭐야, 이거? 보통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는 저 씨 하나에 저 나무가 얼마나 많은 사과의 열매를 맺는지를 모릅니다. 저 사과 하나의 씨 아래에 저 나무가 자라서 사과를 올해도 열고 내년에도 열고 그 내년에 열고 10년 동안 어떤 거는 20년 동안 사과 열매가 열리는데 그 씨 하나가 씨를 볼 때는 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씨의 DNA와 사과의 DNA와 10년 전의 DNA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것을 미래 씨를 주었지만 씨의 그 형제가 다른데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씨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은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은 저 사과 열매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건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 한마디도 말 못하도록 핑계 한마디도 못하도록 하나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서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알려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고마움도 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 돌아가는 지구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정말

0: 고통과 수고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수고 가운데 끝날 건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슬픔과 수고도 그 주님 때문에 천국으로 변하고, 그 주님 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는 죽음의 날이 오더라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인생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경고해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드디어 육신의 몸을 벗고 지하의 몸을 벗고 나비처럼 주님처럼 천사처럼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죽음의 날이 올 때까지 슬픔과 수고의 날이지만은 이 슬픔과 수고도 주님 때문에 천국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을 향하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또 한 달이 채워지네요. 5월의 끝날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벌써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보다 먹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은 음식 또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도 음식과 관련된 역사가 여러 나타납니다.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요.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도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적도 있죠. 이제 육신의 그 음식들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 먹고 마시며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경민님의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는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 말이죠. 김대화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0084님 사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084님의 너무나 좋은 사연이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하 만물, 우주 만유를 지으셨나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세상의 그 속박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바로 이 자유 안에 제가 중증의 시각장애, 여기서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니 우리의 몸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이 진리를 누가 합니까? 세상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럼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뿐 아니라 그 함께 자녀된 성도도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위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며 주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0084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조수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네, 이번 사연 너무나 애틋하고도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생각들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사연인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도 부탁드리는 그런 사연입니다. 2545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셨는지요? 저야 주말마다 목사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서 기쁨입니다.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느끼고 보게 됐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외가를 찾아오는 서유를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유치부 담당 선생님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예배 후 아이의 눈을 위해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답니다. 그 관심과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웃을 위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서유의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2545님. 네, 손주 서유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희귀 질환이 발병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서유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먼 곳에 사니까요. 따님하고 같이 살아요. 딸의 자녀입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교회 할아버지 출석하시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다 너무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내 아이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아이가 눈이 불편한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까지 해주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하는 사연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곳인 줄 미처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엉뚱한 얘기들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함도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 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할 뿐인 거죠.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믿음 없는 분들이라도요. 믿음 어리신 분이라도요. 이렇게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밤낮 없이 흐르는 시냇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이어지며 그 큰 물두멍은 다시 한올 한올 증발해서 구름을 빚습니다. 그리고 물이 되어 땅으로 내리죠. 그렇게 돌고 돕니다. 이 순환의 이치를 따라 비록 그 형상이 다르더라도 한 몸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 모든 자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텐트메이커스 앨범 중에서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명 죽었다 깨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우리는 이 죽었다 깨도라는 말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죽었다 깨도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근데 그 성향과 스타일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되는 것을 된다 된다 이야기하면서 무식하게 살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해병대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안 되면 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하라, 될 때까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될 만한 게 죽도록 하면 되는 거지 죽도록 해도 안 될 게 되겠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안 될 걸 되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보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아가면서 바른 삶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한가? 내 죄된 본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될 일이고 무엇이 안 될 일인지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야 해요. 이 사명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가 쉽느냐 어렵느냐 물어보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자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사람하고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 제가 잘 압니다. 저 사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 그리스도의 증인 이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야 된다.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된다. 안 오면 실패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증인은요,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한 증언을 믿어주세요. 이걸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증거해서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은 그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다음 주에 온 가족 예배인데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올 수 있어요. 예. 네. 안 온다고 삐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신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네,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이 자리에다 데려다 앉혀놓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막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막 목숨 걸고 교회 데리고 올 테니까 뒷일은 목사님 알아서 하이소. 그런 생각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때가 되어야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하고 그래서 끌고 오고 모셔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서 복음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는 일이냐? 이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통해 감동을 좀 줘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한번 가보자 이야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고기 굽는 거 좋아해서 고기 굽는데 고기 열심히 디민다고 해서 고기가 구워집니까? 안 구워집니까? 디빈다고 구워지는 게 아니라 불 때문에 익어야 되는데 아이고 열심히 디비도 고기가 안 구워지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뭐 고기 구울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덜 익은 거를 자꾸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푹 찔러보는 것처럼 고기 뒤집어 보면서 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는 것처럼 해보고 안 되면 아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덜 익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익을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명이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안 된다, 맞아요. 근데 왜 힘들고 안 되느냐? 자꾸 안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힘들고 하락하니까 부담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전도하자 전도하자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왜 모내왔습니까?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복음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람과 섬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신가족 여러분, 힘들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두 번째에 나옵니다. 사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명은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딱 특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명이라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맛보기 전에는 주일 아침 11시가 되면 꿈나라에서 뒤적뒤적 이불 위에서 민기적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을 맛보았고 더 깊이 맛보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하시느냐? 죽었던 존재예요.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불친자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입니다. 물론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죽어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놓인 사람이 이를 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불못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언제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어디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살았던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풍조와 법도를 따르며 살았는데 이게 어떠한 삶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너희들이 지은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전에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0: 자녀이었더니
1: 예전에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이 확 돌아버리고 폭발해버리고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거 한 소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죽었던 나를,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죽었다 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천국행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아이가 버스를 타면, 버스만 타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류장에 못 내리면 어떻게 하지? 누가 이런 걱정 주로 합니까? 버스 안에서 자는 애들이, 예, 이런 걱정,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래도 자죠 다. 예. 항상 버스만 타면 그 걱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는요, 잠을 자도 종점에서 내릴 거예요. 종점에서 내릴 거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푹 자도 되는데 맨날 버스만 타면 못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을 자도 기사 아저씨가 종점 되면 깨워주실 텐데 왜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천국가의 기차를 올라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가의 기차에 올라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하늘에 앉히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행 기차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예. 네. Next stop is 천국, heaven. 그렇게 안내 안 되니까요. 자고 있어도 괜찮아요. 때 되면 차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논스톱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행 기차 탔으니까 편하고 안락하게 인생의 여정을 즐기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행 기차를 좀 탔기 때문에 내가 탄 기차 자랑도 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또 어떻게 천국행 기차에 타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내가 너무 좋은 기차 타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타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티켓도 나눠주는 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못 가면 운짜노? 이래가 살아가 천국 가겠나? 이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깬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특권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풍성함을 나누며 살라. 주님께서 그거 나누며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 너희가 그거 나누며 나타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집 애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수고했다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사줬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마트폰 사주기를 원하지만 이 친구가 지 용돈 모아서 샀더라고요. 전교 1등에서 스마트폰 사줬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선물이라고, 야 너 수고했으니까 아빠가 선물 줄게 이러면서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전교 1등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뭐라고 자랑하느냐, 아빠가 나한테 스마트폰 선물 줬어, 엄마가 사줬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전교 1등 해서, 내가 이거 해서 스마트폰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해서 받는 거예요.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이니까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하니까 내가 받았더라, 니는 없제 이러면서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내가 잘났다, 잘 살았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0: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천국의 영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뭐 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 신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사랑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포기할게, 심지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1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십시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거창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고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하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착한 행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겉껍데기를 벗어던져 진실하게 나아갈 때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가슴이 찡하게 아름다운 찬송 중 하나로 후렴에 가서는 확신에 차 목청이 높이게 되는 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작사한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 작사한 가사에 제임스 맥그레나한 목사님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동갑인 두 목사님은 복음전도단에서 만나 사역을 같이 하였고 미국은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에까지 나가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아동문학가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강소천 선생님이 임종 때 친구들과 이 찬송을 부르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

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화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도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특히나 아픈 분들이 많아질 때 마음이 더 많이 무거워지고 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닌가?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거 다 나 때문이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죠. 특별히 함께 열심히 같은 시대에 같이 함께 열심히 동역하고 있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면

저는 그참 우울감이나 그런 자책감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예,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별것 아닌데 사실 여러분 뭐 장염이라는 질병이 이렇게 큰병 아니거든요. 그냥 약 먹고 좀 며칠 쉬면은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인데 이번에는 그 장염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워낙 강건한 체질이라 한 이틀이면은 그냥 탁 회복하고 일어서는데, 이번에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고, 또이 기력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저는 언제까지나 한 서른일 줄 알았는데, 벌써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벌써 제 나이가 이제 63이 됐습니다. 참 저는 60대라는 나이가 안올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60대라는 나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게 이번에는 회복이 좀 더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40대 우리 상남교회 와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이분들 가운데 벌써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중병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어느 순간적으로, 뭐 이게 대단한 깨달음은 아닙니다만은, 아, 나도 늙어가고 교인들도 늙어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아, 이게 우리가 같이 늙어가니까 그런 거지 하고 뭔가 조금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파당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 하나가 돼야지 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타인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크다 해서 이 교만병이 그냥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게다가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왜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는 곧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열과 성을 다 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통째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바울 역시 모든 분열과 갈등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견디기가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낙심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것은 분명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을 탓할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분냄이나 다툼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제거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을 이기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어내고 어떻게 큰 위로를 받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는 오직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0: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이죠.
1: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려면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해줄 수 있는 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위로는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얻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죠. 여러분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말은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이잖아요. 아주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에서부터 친구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멀리서부터 여행을 온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각자가 욥을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고민을 하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갖고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까? 오히려 욥은 그 말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 오늘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나 하고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때가 있죠. 아멘. 예, 오늘 위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말씀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돼. 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시지 하고 그냥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까지 말씀을 안에서 막 드러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막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아, 이럴 땐 고민되죠. 이게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책망이 아니죠. 이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책망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 듣는 것은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에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정작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는 내 능력이 되지 못해서 돕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는 우리가 위로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해 줄 텐데 왜 기도 안 하니? 기도 안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심지어는,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드릴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에게 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너희와 영원히 할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너희 가운데 오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수 있고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어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평안을 못 얻으니 주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평안을 받아라.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는데도 이 평안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하니까. 마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왜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죠.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형태의 위로가 되었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달리 더 아프고 더 상처만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람의 위로로는 온전한 위로를 할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내가 환난을 겪은 것,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그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끊임없이 오해를 많이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습니다. 끊임없이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잖아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 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귀신한테 휘둘려서 살아가니 그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한날은 바울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근데 이 아이 뒤에는 수많은 포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 포주들이 자기 호주

주머니를 채웠던 거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평상시에 아마도 그들이 이 불의한 이익을 가지고 관원들에게 뇌물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한 마음에 관원들에게 찾아가서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자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고는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관원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이 포주들 말만 듣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좋은 일을 했잖아요. 착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준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이유도 없이 매를 맞은 겁니다. 거기다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람을 원망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구원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온 가족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근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다시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 위로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 거냐 못 누리며 살 거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느냐? 이 환난을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철없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참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미워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거든요. 아버님 늘 전방에 많이 계시고 저는 5살 때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군생활 하시면서 늘 전방에 계시면서 휴가 때만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방학 때나 저희들이 잠깐 가서 아버지 얼굴 보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산 거는 아버지 제대하고 난 후에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제가 경험한 아버지는 항상 실패하는 아버지였어요. 하는 것마다 망하더라고요. 군인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업입니다. 하여간 군인 출신들이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속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뭐 군인이 뭐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하여간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까지 앉은 거예요. 결국은 집에 빨간 딱지 다 붙고 집에서 다 쫓겨나고 길거리는 앉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님도 참 오랜 기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저희 가족들, 우리 형제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 아버지가 군 생활하시면서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저희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머니 고생시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철이 좀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다 걷어가신 이유가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아, 참 인생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참 시련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 길바닥에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다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제가 그런 어려움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저 제가 머릿속으로는 어떤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위로할 수 있겠지만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위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바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가 보여요. 왜?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저희 가정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란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환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생각을 갖고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스스로 기도할 줄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었던 나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내 기도 충분히 내가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 내 할당량은 충분히 하고 있다. 뭐 저만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야, 이창경 목사야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냐.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의 그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잘못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내 부모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연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0: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0-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누구라 내가 새 이래 항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조인아입니다. 세상이 온통 꽃천지로 아름답게 피고 지는 5월이었습니다. 꽃만큼이나 예쁜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런 5월이었고 담쟁이에 발갛게 피어난 장미도 너무나 싱그러운 그런 5월이었습니다. 또 5월은 아름다운 계절만큼 소중한 날이 많았죠. 어린이 자녀들, 부모님, 스승님을 생각하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소중한 달이었죠. 여름의 시작인 6월도 또 다른 6월에 여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겠죠. 자연의 새로움 속에 우리는 생기를 느끼게 되고요. 숨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변함에 자연의 위대함도 새삼 느껴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띄웁니다. 우리 삶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준하와 나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네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주의 얼굴 비춰주시네 우리 안에 주님 계시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우리 안에 주님 계시네 주의 성실 높여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그 사랑 깜깜한 밤에도 늘 함께 하셨네. 영원히 노래해 주의 은혜. 언제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네, 가사와 노래가 어울 만큼 참 따스하고 예쁜 찬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에베드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법궤를 직접 옮기며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많이 찬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죠.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품는 그런 놀라운 지도력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바이올린 연주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지금 들으신 곡은 달빛마을의 노래로 나의 안에 거하라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김도현의 음성으로 예수 예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 위로부터 지혜가 나오고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추운 겨울을 피해 노르웨이를 떠난 들오리들이 먹이를 찾아 덴마크로 내려갔습니다. 봄이 돼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상에는 먹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 한 마리가 내려앉아 먹이를 정신없이 먹었고 결국 정신이 팔려 동료들을 놓쳐서 그곳에서 반년은 머물게 되었죠. 다시 겨울이 와서 동료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된 그 오리는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 날아오려 했지만 살이 너무 쪄서 날 수 없었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또 반년이 흘러 오리들이 날아가는 소리에 다시 날아보려 했지만 살이 더 쪄서 이전의 반도 날아오르지 못했죠. 결국 그 오리는 고향으로 갈 꿈을 포기하고 혼자 외롭게 살다 죽어갔습니다. 크리스천은 본향인 하늘로 돌아갈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 권력, 이 같은 세상의 비계덩이로 살이 찌고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면 천국으로 날아오를 때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한 신앙 훈련으로 영적 다이어트에 힘써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귀한 황금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땅의 것을 정신없이 탐닉하다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방금 들으신 곡은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내수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오리가 먹이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동료들을 놓쳐 고향으로 날아가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죠. 반년이 흘러 다시 날아오려 했지만 살이 너무 쪄서 날아오르지 못해 결국 고향으로 갈 꿈을 포기하고 혼자 외롭게 살다 죽어갔다는 이 글귀를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그 어떤 것이든 정신없이 집중하며 탐닉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부분, 귀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노래로 주 예수 산소망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받아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죠. 내게 온 찬스를 열려있는 모든 분에게 다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때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A Thousand Hallelujahs, Brooke Ligert Wood의 노래로 들어오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 절망적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색소폰의 연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각과 안목. 인생을 살다 보면 걷기 힘든 길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제목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길을 벗어나거나 지쳐서 울어버릴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과 한계를 바라보는 대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감각과 안목을 생각합니다. 그 안목은 탁월하며 후회가 없으십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믿으십니다. 완성될 모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향해 품으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지금까지 저는 조예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

이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도표로 된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터라는 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율 또는 호감도 정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자기 나라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는 인도의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 수상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 기파르 멀랭, 아주 심각한 양극화의 극단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등의 순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순서가 그렇게 도표화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강력한 지도자일수록 지지층도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상황이 이 지지율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요인이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물가 상승, 집값, 실업률이 높아지면 지도자 지지율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 실례로서 독일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 경제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 기관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표를 읽는 방법은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는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차원으로 지도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등의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과거 지나간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의 첫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겨우 30대 초반까지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만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군사 전략으로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루었고 그리스 문화를 동서양에 두루 퍼뜨린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요. 그는 로마 제국의 기초를 세운 황제로서 로마의 행정, 군사, 세금 체계를 안정시켜서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속된 팍스 로마나를 시작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육상 제국을 이룬 몽골의 칭기즈칸입니다. 혁신적인 군사 조직과 놀라운 전투력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연결해서 세계적인 교역과 문화의 교류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칭기즈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의 세종대왕입니다. 한글 창제, 과학, 농업, 천문학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의 백성 중심의 정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유럽 전체를 뒤흔든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근대 법체계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고요. 무엇보다도 현대 국가 시스템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주 중 한 명인 아쇼카 대왕인데 그는 전쟁을 경험을 한 다음에 전쟁을 무섭도록 피하고 혐오하면서 정책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도덕과 관용 정치, 자비 윤리 중심의 정치를 펼친 그런 선하고 인자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7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는 이 시의 제목을 다윗이 그의 나라를 세운 후에 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시는 다윗이나 다윗대에 쓰여진 시라기보다는 포로 후에 나라와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쓰여진 시편으로 보인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의 시의 일부가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의 일부가 혹은 그 시대 어떤 선지자의 글의 일부가 인용되어서 이 시편이 편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시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시인은 이전에 기록된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말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장차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시편에서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 보좌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우리는 이것을 이 그림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으로 그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에 대해서 구름과 흑암, 짙은 어둠이 이것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직접적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그 통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흑암이 구름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좌가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다. 이 세상은 권력이, 이 세상은 돈이, 이 세상은 거대한 어떤 조직의 힘이

숨겨진 힘들이, 보이는 힘들이, 드러난 힘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당신의 보좌를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구름과 흑암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좌를 박차고 나와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8편 10절 12절 89편 15절과 비슷하고 하박국 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강림에 대한 묘사와도 비슷합니다.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어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항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며 강림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박국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 또 3절은 10편 50편 3절 18편 9절 이사야 42장 25절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이 하늘의 보좌에서 나와서 모든 대적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심으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는 계속해서 4절부터 6절에서도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의 번개가 세상을 비출 때 땅이 보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번개와 내성이 치면서 땅은 지진 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의로우신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죄인과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미가서 1장 4절과 4장 13절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산들이 그 앞에서 밀랍같이 초같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견고하게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세력들이 장차 주님이 세상에 통치하러 임하시는 날 물처럼 눈처럼 밀랍처럼 초처럼 녹아내릴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 벌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장차 주님이 통치하러 임하실 그날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선포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온 세계와 역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니오라고 말하다가는 큰 코를 당하고 큰 낭패를 당하고 큰 심판을 당할 일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내 가정의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서양의 한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풍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풍차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 풍차는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네. 저런 걸 누가 관리하냐.

일이라도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무리 가물어도 풍차는 계속 돌았고 큰 폭풍이 와도 풍차는 끄떡없이 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풍차로 늘 일정한 물줄기가 흘러서 바람이 멎으면 이 풍차가 물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레방아처럼 풍차가 돌게 만들고 또 바람이 불면 풍차의 바퀴를 관리하는 등 그 노인이 손을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이 풍차가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건 중요하잖아. 내일은 이 풍차가 늘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풍차 뒤에서 밤이고 낮이고 일하던 노인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실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도 오늘도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우주를, 저 광활한 우주를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여러분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참 좋은 통치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통치자인 것을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연인 7절부터 9절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며 절대자라며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사람이 촉각한 신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나중에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고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참 통치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당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 최대 최악의 실수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헛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요? 내가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외면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내 눈에 바보처럼 보였던 예수쟁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들이었다고 그날이 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신이라며 붙드는 것들, 그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고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여호와 진정한 신이구나.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만의 신이고 우리만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신이고 온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춤추며 축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신이고 참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날에 되면 우리를 향해서도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맞았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참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수쳐줄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이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준다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고, 두려운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우물을 기적의 우물이라, 때로는 기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람들은 우물로 달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금화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꽃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우물은 점점 더 화려해져 갔습니다. 돌로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등을 여기저기 달고 화려해져 갔는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우물을 찾고 우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마을은 점점 더 퇴락해서 아주 작은 산골 마을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가진 이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절망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나머지 한 젊은이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대요. 그러니 놀라운 일은 그 우물이 바짝 말라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우물이 언제 마른지 모르게 아주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마른 우물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이 기적의 우물이라 신이라고 믿었던 우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되었고 그 우물이 자신들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물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이러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 거리 집회는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온 거리에 연등을 다는 것은 허락해주는 이 잘못된 시대.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권력이 안전을 줄 것 같습니까? 인기와 성공이 영혼의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세상 모든 우상들은 한결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입이 있어 말씀하시고 눈이 있어 우리를 보시고 귀가 있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신, 유일한 신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감히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헛것이고 다 어리석은 것이고 마지막 날 밀랍처럼 초처럼 녹아서 없어질 헛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참신이신 그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벌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적들이 노리고 있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이고 세상의 힘이 내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 앞에서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빛을 뿌린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빛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소나기가, 빛의 폭포수가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자녀들과 내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축복의 빛을, 사랑의 빛을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씨앗을 우리 삶에 여기저기 뿌려서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놀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서양의 한 작은 나라에 아주 선하고 인자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권력으로 억누르거나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밤마다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에서 저 멀리 떨어진 국경 마을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적군이 인접해 오니까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어른들은 떨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중심에서 방집을 하던

노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빵집의 문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빵을 더 많이 굽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비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적군이 온다니까요. 곧 우리 마을이 무너질 것이라니까요.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한 분도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연하게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새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왕의 군대가 그 국경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그렇게 많이 구워놓았던 빵을 먹으면서 군인들이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적군들은 신속하게 물러갔고 마을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적군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 좋은 왕을 믿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물질이 흔들기도 하고 사람이 흔들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성도는 이 노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쯤에 흔들리고 이 정도쯤에 무너지고 이 정도쯤에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6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내 삶이 흔들려도 그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일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것은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그 믿음으로 찬송했을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세상과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곧 우리 지역을 섬길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좋은 인물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지도자로 뽑힌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현재 지도자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 역대 지도자들 중에 평판이 뛰어난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들과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정말 엄격하게 아주 광활한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통치하시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푸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오늘과 내일을 통치하시고 내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교회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믿는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한참 커가고 있는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그가 친히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설사 여러분이 놓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참 좋은 통치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센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순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네, 나무엔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클래식 콰이어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쉼을 찾아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네, 소리엘의 하나님의 은혜, 어노인팅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삶이 지치고 무거울 때마다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갈 때 누군가의 추천서와 같은 편지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원 보증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추천해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지만 능력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서요.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 나는 소프라노 김선희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로드페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값비싼 향유를 하나린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이계영의 하루를 시작할 때니였습니다. 나의 눈 속엔 주님의 모습 담고 나의 입술엔 주 찬양 가득 담고 나의 마음엔 주 사랑 가득 채워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베푸신 은혜 노래하며 주님의 향기로 가득히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이었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창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우리 마음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박신학화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죠.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축복의 편지를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는 선량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늘 좋은 음식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정하게 놀아주고 더 좋은 것들을 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챙겨줍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렇게 잘 해주시는 걸 보니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충성을 다 바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대접이 소홀해도 화를 냅니다. 강아지를 기르면 그 사람은 주인이 되고 고양이를 기르면 집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구주이신지 혹은 나의 집사이신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더구나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지요.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에 7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확실한 의미이죠. 남은 싫어하는 기도가 다윗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답니다. 그러나 랍비의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고 모인 그날 그 마을에 술주전뱅이 한 명이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죽어가는 우리의 스승 랍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은 금식도 안 하고 오히려 술을 마셔선 되겠습니까? 술주전뱅이는 이 말을 듣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술을 좀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랍비님 빨리 건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술주전뱅이의 기도는 정말 진실하고 간절했답니다. 술을 너무나 마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랍비는 정말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랍비는 깨어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의 술주전뱅이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진실하지 못했는데 술주전뱅이의 기도가 간절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우스운 이야기죠. 여러분, 꼭 이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아니 습관을 들여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진 곡으로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 전쟁을 수행하리까 하지 말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연이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다윗처럼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진님의 음성입니다.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남다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남다른 헌신, 남다른 예물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헌금을 즐겁게 드렸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는 다윗이 완수했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이면 어떤 학자가 계산을 현대 금액으로 했을 때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상 29장에는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헌신, 이런 절대 희생을 다윗은 즐거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동방현주님의 내게 있는 모든 것.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강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섬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은 남다른 희생과 봉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쁘고 편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출발점은 골리앗과 함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에 목숨을 구걸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죠. 사울왕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할 것이 두려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딸을 주어 결혼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때 나이는 소년 17살이었습니다. 아직 나라에 대한 군사로서의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남들이 다 싫어하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섭니다. 남이 하기 싫어한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기게 됐죠. 그러한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다른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머나먼 바다를 건너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물의 공급이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발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물갈이가 심해서 도착한 사람들마저 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갈아서 먹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과를 갈은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는 개척시대 내내 평생을 바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개척시대의 미국을 돌아다니며 사과 씨앗을 심다가 죽은 이 남자의 바람은 단 하나였다고요. 후손들이 정착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이 사람의 여행은 많은 미국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고 불렀다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안위를 찾기보다 후손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존 체프먼의 삶은 분명 가치 있는 삶이겠지요.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척박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더욱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교훈을 처절하게 배운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뼈아픈 실패와 시련을 통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답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답을 듣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패와 시련 속에서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최고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나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게 하는 성령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실패와 시련 가운데 배우는 일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앞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일상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주권자여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시작은 화려한 정계 진출을 꿈꾸면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로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묵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텐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영광에 머물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세상의 화려한 영광 속에 머물려 했음을 회개했던 것이지요. 진텐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혹한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영예를 버리고 돌아온 진텐도르프는 자신의 영지를 내어주어서 상처입은 피난민들을 품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 세계로 나아가 전했던 단체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찬양의 은혜로 먼저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리 때문에, 구현경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것에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필수 조건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종교회의에 존경받는 사제였던 니콜라이 목사님은 사역을 마친 어느 날 온몸이 문드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제 방탕함과 악한 죄 때문에 제 몸과 영혼은 이렇게 망가졌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자신의 옷을 벗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등과 가슴에는 과거 종교 박해 시절 공산 정권의 감옥에서 당했던 참혹한 채찍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청년이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내 몸에 있는 이 흉터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던 박해자들이 남긴 상처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이보다 더 참혹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답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생긴 대속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감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본질을 정확히 전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세기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17세기 위대한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으면서 학문적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파스칼의 지성을 칭송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학문적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는데요.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에 그 감격을 막 적어서 평생 자신의 옷 안감에 꿰매어서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발견된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떠났소도다. 그분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도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영원한 구원이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주님을 만난 그날 밤의 경험 이후에 파스칼은 자신의 천재적인 펜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변증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부루의 명작 기독교 고전인 팡세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지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진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졸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놀라웠겠죠. 이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말하죠. 잠결에 본 그 영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 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장차 받을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눈앞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졸다 일어나서 이거 좋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험한 해안가에 위치한 한 등대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혀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암흑으로 뒤덮여서 어느 때보다 등대의 불빛이 간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대지기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등대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시간 기름을 확인하고 유리를 닦아야 하는 그 불침번의 사명을 소홀히 해버렸는데요. 새벽녘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근처를 지나가던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등대지기는 헐레벌떡 등대 탑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연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등대지기에게 아니 왜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잠깐 졸았을 뿐이에요. 그냥 불이 그렇게 빨리 꺼질 줄 제가 몰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잠시 깊은 졸음을 졸았던 것 뿐이었지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분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졸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비추어야 할 주변의 영혼들까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또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을 전인격적인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엄청난 스케줄의 순교적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수십 마일을 말타고 인도하면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야외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셨는데요. 육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깊은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산에서 졸았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철칙을 지키셨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사역이 늦게 끝나더라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너무나 지친 모습에 그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만큼은 기도를 좀 쉬시고 육신의 잠을 더 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만류했는데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게으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기 위함이니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았고 결국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 강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전 유럽을 뒤흔드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수십 통의 편지에 답장을 써야 했고요. 논문을 집필해야 했고 재판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루터의 동역자가 내일의 산더미 같은 사역 일정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내일은 도저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루터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내일 평소보다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명언이 이때 나온 것이지요. 루터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결국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의와 야망을 초막 짓듯이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거대한 교황청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4: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두 형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가니까 형의 마음이 왠지 심란해집니다. 야, 나도 좀 들고 가보자. 형이 말하자 동생은 형에게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형이 금덩어리를 들고 가자 이번엔 동생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 뒤에도 계속 형이 들면 동생이 심란해지고 동생이 들면 형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금덩어리를 서로 주고받던 중에 형은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소리가 나자 당황함에 놀라는 동생에게 형은 말합니다.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의리의 금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금덩어리를 물속에 버렸어.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쉽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슬프지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 C5 월십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에게 금덩어리 하나가 생겨요. 형이 들고 가면 동생이 심란하고 동생이 들고 가면 형이 심란하고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이 과감하게 한강을 건널 때 금덩어리를 훅 던져버리죠. 우애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의 우애와 의리는 사실은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귀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이득, 세상의 어떤 재물, 뭐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내가 있을 때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심란한 거죠. 왠지 세상의 것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죄된 나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 저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 또 재물, 권력,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이었는데요. 1절이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후렴이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폭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간 보내요. 오늘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 없는 왕관과 같다고 존 버니언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거예요.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어려운 일 당할 때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효섭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써니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릴게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의 열매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 때 간증으로 함께한 주권능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도전받으시고 더 북한 선교에 여러분도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능 형제의 간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2009년에 북한에서 와서 남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국에 와서 만났어요. 영접기도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막 방황하시다가 라디오를 습득해서 방송을 주파수 돌리다가 듣게 되셨는데 극동방송. 그것만 들은 건 아니고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뭐 KBS 3인족 방송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극동 방송을 10년 동안 들으시면서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오시고 그 뒤에 저와 어머니, 누나, 또 큰누나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시성을 가진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큰아버지가 동네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얘기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러고 막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계속 뭐 누구 나눠주면

가운데 들어왔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크리스찬 아니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적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매월 12월 25일이면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세면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 생일이고 그건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열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큰 화분 단지에다가 저희가 산에 가서 진짜 그 트리 같이 생긴 나무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솜을 올려놓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네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애들이 이거 모아놓고 뺄레헴 뺄레헴 새크바이 새크바이 그러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와보니까 뺄레헴은 베들레헴, 새크바이는 새크리파이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크리파이스 희생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실수하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횡단을 해서 저희는 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또 다른 국가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요. 중국 포함하면 세개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그 중국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둘째 날에 점심을 딱 먹고 버스 기사 아저씨랑 친해졌어요. 제가 귀엽다고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저를 버스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그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고 창밖을 딱 봤는데, 끝없이 쫙 펼쳐진 그 평야에 햇빛이 비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입이 굳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오셔서 제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3개월, 또 와서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 교육받고 나와서 아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나이에 와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춘기를 처음 그때 겪게 되는 거죠. 와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만 끌고 가지.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 6일은 막, 제가 원래 꿈이 비보이 선수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고 저녁 되면 막 비보이 연습실 달려가서 형님들이랑 막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를 도와드리다가 11시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다 꺼져 있고 거기 4층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버스에서 드린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나는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두만강을 넘기 위해서 국경 연선까지 가려면 경비 초소를 3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여행증도 없었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으로 주느라 내몰로 줄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날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경 근처 거의 다 갔을 때, 10월 말이었네, 10월 말.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두부콩을 수확해서 한참 말릴 시기인데, 군인들이 그 1년 식량이 젖으니까 허둥지둥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하니까 비가 그치고, 두 번째 갔을 때또비 내리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왔으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혼자 각색된 줄 알고 어머니랑 누나한테 그때 사건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셨고, 그 뒤로 와서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에 절정에 갔다가 더 이상 가면 이 자식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임마 거기 아니야 이렇게 탁 바꿔 주시고, 또 이제 중심에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니야 임마 이렇게 또 바꿔 주시고, 이 이렇게 코너마다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냥 말씀, 마취총. 근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뺀질거림을 멈추고, 아,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아,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 뒤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삶이, 그 뒤로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한 게. 근데 그 뒤로
제 삶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0: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저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맞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밖에 나가니까 있잖아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알죠? 여러분 다그 느낌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막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돌들도 찬양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면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북한 놓고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갈수 없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도 없지. 그곳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북한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 놓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랬고 그 애통함이 있었는데 북한 놓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북한에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 신앙인이에요. 평양 대부흥 때부터 김일성이 통치한 이후에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정씨 아저씨 같은 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돼서 중국에서 여자분들이 왔다가 인신매매돼서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를 만나 영접했건, 강제 북송을 당했건,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두 사람의 그루터기 신앙인과 외부 영접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부 양육자들이에요. 우리 학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또 있었어요. 우리랑 연결돼서 북한 안에서 이 사람이 내부에서 길러진 제자예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잡혀서 이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 합니까? 전도해요. 곧 죽어나갈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에다 악명을 익히 들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믿는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에요. 북한의 MG 세대가 있습니다. 이 MG 세대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고 한류, 한국 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 딱 찍고 3일 만에 청진에서 두 명이 체포됐어요. 오징어 게임을 봐서. 강남스타일 빌보드 찍고 2주 뒤에 말춤이 목격되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화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 우상이 떠나간 자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1: 참 똑똑하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주권능 형제의 특강 같은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찬양 전해드리고 이어서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에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최근 중국 고객들이 해상 운송 대신 육상 철도 운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회랑, 즉 카스피의 횡단 국제수송 노선이 대한 물류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를 거쳐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며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동량이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최근 중동 위기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선박, 기관차 등 인프라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의 철도 연결 확대와 함께 카스피의 운송 선박 확보, 유럽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도 추진 중이며 올해 런던이나 홍콩 증시 상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유럽은 대중 무역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며 상호 이익과 윈윈이 중 EU 경제관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가 EU 집행위원회에 보다 공격적인 무역 방어 정책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교육국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산업 보조금 정책이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제재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의 저가 공세가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설비, 리튬 배터리 등이 오히려 유럽 산업에 필요한 분야라고 반박하며 유럽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역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EU 전략 회의가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일본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국제공항의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2,421석에서 올해는 41,412석으로 2.38%, 약 1,000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 과정에서 제주 노선 일부가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로 재배분되면서 대형 항공기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LCC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 기종보다 좌석 수가 적어 전체 공급석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며 사실상 만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와 생업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제주 도민들의 이동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이에 따라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항공편 확대와 항공기 대용화, 성수기 슬롯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는 같은 AI 도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성한 신규 서비스 기획안의 결과물이 직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핵심 원인은 AI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지시했는지에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역할, 시장 상황, 목표를 세밀하게 제시한 직원의 결과물이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답을 얻는 능력보다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퀘스처닝, 즉 질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용구 교수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업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재식 교수는 질문이 모호할수록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논리적 문장 구성과 맥락 제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AI 교육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고, 삼성전자 역시 청년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을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논리적 글쓰기와 문해력,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에는 요로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준 교수는 병원 소식지를 통해 무더위로 땀 배출이 많아지면 소변량은 줄고 결석 성분 농도는 높아져 요로 결석 위험이 커진다면서, 실제 환자는 폭염 시기보다 1, 2개월 뒤인 9, 10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열과 구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 교수는 하루에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 정도 유지되도록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은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와 진한 차, 콜라, 에너지 음료 등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탈수나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짠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칼슘이 결석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유나 멸치 등 칼슘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적정량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학 할리먼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증오와 폭력, 중독성을

지닌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 할리먼은 현재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과거 흡연 유예성이나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논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방한 아동범죄와 자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최소 주 1회 이상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는데요. 틱톡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방법을 접한 사례와 폭력 영상을 본 뒤 가족을 위협한 사례, 잔혹 콘텐츠에 집착해 반려동물을 죽이고 자해한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던 고위 임원팀을 해체하고 소규모 수평 조직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자, 개발자들이 복잡한 보고체계 없이 직접 협업하는 구조로 바꾼 것으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AI 시대에는 거대한 조직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도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인력을 AI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조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가 반복 업무와 코딩, 디자인 등 일부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간 관리자와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도입 전략을 설계하는 솔루션 아키텍트와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AI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AI 기반 조직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AI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AI 관련 채용 수요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한 반면 일반 채용은 둔화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최근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이번 회의를 첫 공식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가족회 대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말뿐인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서신 교환과 건강 상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랄리 반즈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종교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국제사회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세종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안보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가 한미동맹 분리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 억제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6도, 평양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완연한 초여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함경도 지역도 맑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 19도, 함흥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0: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이상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6편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부수고 창을 꺾으며 방패를 불사르신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긍휼과 소망의 빛이 오늘 북녘 땅에도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비추이기를,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며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내가 깊은 곳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부르짖고 찾을 때 변함없는 주님께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다 그랬지. 많은 이들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거기에 매여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암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에 가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1963년 10월

0: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해요. 각 신문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이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마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과 안국선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재봉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서 있던 2,0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해서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감옥서에 있던 고재봉.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도 1년 지나도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 고재봉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명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1,8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번에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함께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황해도가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0: 네.
1: 네.

0: 황해도에서 오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 네.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기 남한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기억 속에 황해도는 어떤 곳이었나요? 선생님의 네. 고향은?
1: 제 기억에는 제 고향이 우리 북한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만약에 그 계란을 치면 우리 황해도는 계란에서도 노란자이라고 하거든요. 아. 거기는 벌판이 북한에서 제일 많은 쪽이고 질량 그 흙 땅 질량도 좋고
0: 토양이 좋고요.
1: 네, 토양이 좋고요. 네. 곁에는 바다도 소해 바다가 끼었고 뒤에는 구월산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황해도가 제일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0: 네. 선생님의 그런 기억 속에 고향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장면 장면이 있잖아요.
1: 네.
0: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1: 제 기억에는 우리 고향이라 하면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구월산이거든요.
0: 구월산.
1: 네, 산에 가면 진짜 산나물도 많고 도라지, 고사리 이런 이렇게 진짜 건강에 좋은
0: 네.
1: 그런 산나물이 너무 많아요. 달에 모루, 도토리. 우리 학교 때는 우리 북한에는
0: 네.
1: 우리 학교 때 도토리 따기를 자주 하거든요. 해마다 그걸 학교에서 수집하거든요. 그 도토리를. 그러면 집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고월산에 가서
0: 네.
1: 도토리 따기 가거든요. 고월산으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근데 산이 너무나 좋아요. 고월산이 명산이잖아요.
0: 네. 그럼 선생님이 몇 살 때까지 북한에 계셨던 거예요?
1: 네, 제가 북한에 24살까지 있었거든요.
0: 20대까지 계셨어요.
1: 네.
0: 그럼 20대 때 보통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경우나 아니면 정말 적게는 수용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1: 네.
0: 그럼 선생님은 위쪽으로 오신
1: 네,
0: 거예요?
1: 네, 저는 위쪽으로 왔어요. 그런 바다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0: 네. 네. 선생님, 그러면은 20대 때 떠났던 고향 땅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된 거죠? 고향을 떠나신 지는?
1: 제가 고향 떠난 지 이제는 20년 거의 다 됐어요.
0: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또 중국에 제3국에 또 계셨을
1: 네,
0: 거고
1: 네.
0: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지도 지금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시점에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네.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라오스를 걸쳐오면서 대사관을 걸쳐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서
0: 네.
1: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원을 걸쳐서 또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회 첫 발자국 내딛는 거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만이 우리 앞길도 열리게 되고 저희 마음도 안정하게 될 것 같고
0: 네.
1: 너무나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감각이거든요. 한국에 개척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한편으로 두렵고 망망하고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원에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현옥 간사님 걸쳐가지고
0: 네.
1: 그 소개로 우리 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걸치고 하나 이렇게 8개월 동안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0: 네.
1: 우리 섬김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0: 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1: 네. 네.
0: 그리고 또 같은
1: 맞아요.
0: 고향 분들도 보내셔서
1: 네.
0: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너무 잘 또 정착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더 이렇게 한층 바뀌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0: 네.
1: 이제는 고향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너무 우리 북한 너무 언제면 우리 북한도 한

0: 하나님의 세상에 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 우리 북한 나라가 너무 어둡게 생각되는 거예요.
1: 네.
0: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제가 지금 기억해도 우리 북한은 그때는 진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애들도 이팝이라는 걸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제 동생이 타가서 보육원을 했거든요. 저녁 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는 그걸 근무를 했는데 애들 집에서 다 가져오는데 점심에는 다 점심밥을 집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애들도 막다 가루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그 가루밥을 그두 살짜리, 한 살짜리 애들이 그걸 큰 입으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걸 받아먹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 배를 채워 줄 쌀도 없는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경험도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또 받으시고 나누시는 현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더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을 위해서.
0: 네, 저는 적어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불쌍한 북한민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북한도 하나님 세상으로 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북한 불쌍한 북한민들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게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1: 자유.
0: 네, 너무 자유가 없고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1: 네.
0: 무슨 다른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조금도 없고 한번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법이 그렇죠. 어디 자기가 살고 싶은데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죠?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1: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걸까요?
0: 자유라는 게 사람을 본능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 권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주어진 원칙 안에서 균열 속에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이 그저 자유롭게 제일 적어도 배불리 먹고 입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걸 기도 많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1: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녘 땅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신 지 8개월 차가 되어가면서 경험하신 자유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정말 참된 자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이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혜실의 합창단이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님의 고백과 소망과도 같이 지혜 자매 고향 땅 황해도 그리고 북녘 곳곳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임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또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상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그렇게 한반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나 여름을 맞아서는 자기 관리랑 그러니까 자기 꾸미기에 더 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그렇죠. 어쨌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0: 네.
1: 꾸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외에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1일 염색 샴푸 32,480원이 결제됐습니다.
0: 염색 샴푸면은 이게 염색을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샴푸인
1: 네.
0: 거죠.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그 샴푸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북한은 이제 물비누 이렇게 말하는 게 샴푸거든요.
0: 물비누요.
1: 물비누 보통 물비누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뭐 샴푸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다가 이제 북한 말로는
0: 네.
1: 뭐 우리 살결물 물크림 하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이제 스킨 로션을 북한은 뭐 그러잖아요. 살결물 물크림
0: 그쵸,
1: 그것처럼
0: 그쵸.
1: 샴푸도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말로 물비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약은 또 북한 또 염색약도 북한 말로는 머리 물감 그래요.
0: 오.
1: 그러니까 머리 물감인데 머리 물감을 물리는 머리 물감식이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물비누처럼 샴푸처럼 되는데 그 안에 머리 염색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0: 아,
1: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염색물감이라는 단어도 참 예뻐요. 북한어 표현이.

0: 그렇죠.
1: 근데 이 물비누를 통해서 머리 물감을 칠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북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그런 이제 물비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염색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머리가 염색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는 염색 이제 그 샴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쓰는데 머리가 전체를 희진 않지만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옆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염색약 썼다가 지금은 그 샴푸처럼 조금 발라가지고 한 7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다시 이제 쭉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척하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다 염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밤색 브라운 그 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도 있어요.
1: 아, 이게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염색 머리 물감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대중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거품 샴푸, 그러니까 거품 염색 물감.
0: 그렇게 볼 수 있죠.
1: 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러고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전혀 저는 몰랐거든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흰머리 네. 조금 조금씩 나는 거를.
0: 네.
1: 전혀.
0: 좀 머리가 좀 많이 희어지면 그때는 염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아주 보기 저한테는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자주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1: 북한에서 계셨을 때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네. 지방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0: 네.
1: 그때도 그렇게 염색을 머리 물감을 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셨나요?
0: 꽤 있었죠. 예,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염색을 항상 했는데, 어떨 때는 머리 염색 그 약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하얗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다 염색하다가 요즘 염색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염색약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가 봐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많이 염색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염색을 자주 하셨죠. 집에서.
1: 아, 그래요?
0: 아버님도 대학 교수였으니까 집에 가게 되면 전용 이제 염색약을 이제 해서 쓰는 전문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0: 항상 이제 우리 화장실 그 우리 세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따로 이제 화장실 붙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세수하는데 그 옆에다가 항상 아버지는 그 머리 염색 그 그릇 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도 머리 염색약이 그 샴푸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고
1: 네.
0: 순전히 그저 이제 바르기만 하고 예 그랬죠.
1: 사실 염색이라는 이 부분이 미용이잖아요.
0: 네.
1: 미용은 또 내가 꾸미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네. 그런 영역이어서. 그래서 북녘의 주민분들 가운데도 요거를 이게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0: 네.
1: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영어가 적힌 옷을 못 입는 것처럼
0: 네.
1: 염색을 또 너무 또 밝게 하고 이러면은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단속하죠. 저 우리 때도 보면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 머리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1: 네.
0: 누렇게 노란 색깔 아니면 뭐 밤 색깔 막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느라고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중국산 이제 머리 염색 그 컬러가 이제 노랗게 되는 머리 컬러도 있었어요.
1: 네.
0: 또 그 우종도 이제 사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심하게 쓰다가 걸려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몰래 쓰는 사람들은 머리 안쪽에다가 이제 살짝 바르기도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1: 안쪽에요?
0: 네. 그래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우리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1: 자연갈색이다.
0: 자연갈색이란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제합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때.
1: 네.
0: 그때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제 머리 계속 염색했는지 검길이다가 80돌 되던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흰 머리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니까 그때 이제 염색을 이미 했다는 것이었고, 왜 염색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한독수라고.

0: 하고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염색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1: 아.
0: 염색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0: 글쎄요. 그래서
1: 두피에 약을 칠하는 거다 보니까.
0: 근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염색을 했고.
1: 네.

0: 남자들도 머리가 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 마이 기는 경우는 막 선생들이 가위로 막 잘라버렸어요. 그 여자들도 머리를 길게 못 길게 한 때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은 통제가 심해. 머리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1: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자유를
0: 조금
1: 얻나요?
0: 조금 자유롭다 하더라도 진이한 가도 안 하기 자체처럼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런 서양식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좀 약간 주시하면서 약간 또 비판도 하고 좀 감독 통제도 하고 막 그랬죠.
1: 네. 근데 이렇게 염색 샴푸를 한번 구매하면 또 꽤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32,490원이 그렇죠. 든 건가요?
0: 아니, 그게 지금 원래 두 개를 산 거예요. 1 플러스 1이었어요, 그게.
1: 이게 하나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아니죠. 이거 하나 싸면 300mg짜리 돼가지고 한 개가 한 달은 충분히 사는 쓰는데 근데 그걸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번 혹은 뭐 그저 세 번 안에 거의 두 번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사면 거의 한 달 더 쓰죠. 한 몇 달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산 거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6개월 쓴다 치더라도 이 3만 뭐 2천 원 정도면 달러로 20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 한 반나절만 이래도 볼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기억난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이 염색약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 한 달 울고 보험 받을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돈내산 이 경제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도 이거는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로
0: 네.
1: 수개월 동안의 머리 미용을 감당할 수 있는
0: 그렇지,
1: 경제적인
0: 맞습니다.
1: 가치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북녘기 주민분들에게는 저희가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벌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0: 이제는 거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1: 네.
0: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얼굴 벌써 피부색만 봐도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피부가 벌써 다르거든요. 저는 네. 한국 와서 느끼는 게 야, 참 이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이 알리는데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반짝반짝해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이거는 삶의 그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1: 맞아요.
0: 벌써 한국 사람들은 한 시간 일하는 가치가 북한에서는 지어 뭐 한 달 어떤 것들은 어떤 물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국에서의 하루가 북한에서 1년 맞잡이 되는 것도 다 있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1: 참 말도 안 되는 남과 북의 현실이에요.
0: 네.
1: 근데 이런 오늘의 염색 샴푸, 머리 물감 비누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14절 말씀인데요.
1: 네.
0: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개개의 특성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몸을 우리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말 이렇게 오기막히게도 그 사회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아름다움도 못 가꾸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1: 정말 신묘 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0: 네.
1: 남과 북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참 자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대표의 내돈내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에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함경북도가 대체로 맑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요. 서해북부의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6월의 첫날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평안과 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 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며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위안을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를 향해서 놀랍도록 달콤한 긍휼과 사랑을 품고 계시단 것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슴 속에 긍휼을 품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는 사역자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귀하고 능하시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고 인자하시고 모든 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에 걸맞은 좋은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보려 합니다. 늘 결단하고 포기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복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크리스천임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생명이 귀히 여겨지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좋은 평화의 땅 되게 하소서. 그러나 큰 공의를 구하기만 하고 정작 나는 공의와 상관없이 살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두 마리 참새가 벌거벗은 나무에서 둥지와 아기 새들에 대해서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잃었던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새들도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진흙 더미 속에서 피어난 예쁜 백합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더없이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신다는

믿음과 기다림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약속된 축복을 만나게 되죠. 고난 중이시라고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면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이 시간만 돼도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어제의 한숨이 여전하고 나의 한 걸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복잡한 생각들 사이에 위로를 심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형편은 그대로인 걸 어떡하죠? 아마 그래서 더 불안하고 한숨이 쉬어지고 걸음이 흔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네요. 우리는 그 손을 놓을지라도요. 주님의 그 다정한 붙드심, 평안이 오늘의 첫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손 한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FM 98.1 진주 FM 92.5 MHz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손이라고 남겨주시면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마음처럼 떨어지지 않는 걱정을, 믿음을 털어내게 하소서. 하루 동안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소서. 사람으로 시험들지 말게 하소서. 너무 많은 일로 혹은 잘 풀리지 않는 일로 미끄러지지 말게 하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는 그 강한 팔에 의지하여 갑니다. 오늘을 살면서 근심이 엄습할 때에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근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준비성과 걱정을 혼동하지 말게 하소서.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며 미리 걱정하지 말게 하소서. 준비하되 근심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오늘 그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손 한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입니다. 내 발이 오늘도 미끄러질 수 있고요.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도 있겠죠. 너무 많은 일로 혹은 풀리지 않는 일들 속에서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손 한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손 한 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손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요.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린 사무엘

0: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사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인생이, 나라가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340년의 눈물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데 1세대는 하나님을 알았고 2세대는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고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1세대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2세대는 우리 부모의 하나님을 어렴풋이 고백하더니 3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었죠. 1세대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았는데 2세대는 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학습으로 알았고 3세대는 경험도 없고 학습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1세대는 신앙의 본질과 형식은 있었는데 2세대는 형식만 남다가 3세대는 아예 이교도가 되어버리죠. 1세대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2세대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되더니 3세대는 나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에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된 원인이 믿음의 대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하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엘리 가문의 경우는 신앙이 한 세대로 이어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진다는 것은 인생의 기초공사가 없이 건물만 높이 올리는 거죠. 애가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가고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도록, 신앙에 불이 붙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다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맞추고 제2, 제3의 사무엘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애를 써야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rare했다는 말은 말씀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지나가는 감기에도 다 아파서 쓰러지듯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면은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비극은 말씀의 가뭄이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영어성경에서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과 함께 주시는 절망의 시대에 보여주는 환상의 계시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소망의 비전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말씀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보호하심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둬들이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아온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돈돈하면서 황금 만능주의 문화에 물들고 음란과 폭력적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끌어안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끌어안고 세속화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둘째로 주변 가나안 문화에 너무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일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셋째는 제대로 된 지도자의 부재였어요. 그래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는데 그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간 브릿지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나이 90이 되니까 진짜 시력이 침침해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사그라들었어요.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엘리의 눈은 어둡고 그 아들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준비하시면서 소망의 빛을 켜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아이, 영어 성경에는 boy라고 표현했는데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년이라고 하는 12살쯤 되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했지만 성년이 된 12살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은 신실했어요. 성전에서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갖고 있었던 나이 많은 엘리의 아들들은 건성건성 주의 일을 하는데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신실함이에요. 작은 일을 맡겨도 신실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의 권위 밑에서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늙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의 멘토십을 받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크게 쓸 종들을 오히려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은사와 인품이 다듬어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날도 평범한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무엘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에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등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 전 새벽이 오기 전 한 새벽 3, 4시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가 90이 넘은 노인이다 보니까 아마 기력과 시력이 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수시로 사무엘을 불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날도 사무엘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갔는데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이 가서 또다시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이거를 세 번을 반복을 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식별하지 못한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영적으로 참 깨끗한 아이였지만 직접 자기가 대면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체험은 없었어요.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0: 그대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같은 상황이 세 번 반복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것도 이 새벽에 세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는 걸 봐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무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코치해 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실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반응해야 되고 순종을 전제로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 듣겠나이다 말은 그냥 귀로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listen to obey.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심풀이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려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순종할 자세가 안 된 자에게는 그래서 음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1: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0: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는 지난번 세 번과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came and stoo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오셔서 실제로 서서 사무엘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느끼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의미죠.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 인생에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좋은 음성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린 12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루어질 때 모두가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몇 번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엘리 아들들은 계속 방탕했고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에게 나이를 초월해서 구시대의 죄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굳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무엘 너는 죄 많은 이 엘리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엘리 아들들의 죄는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재물이나 예물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상징했는데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보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못된 죄를 저지르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의 모독죄가 걸렸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사무엘은 이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엘리한테 전하나 싶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겠죠. 그 다음날 얼굴이 노랗게 돼 있으니까 엘리가 딱 얼굴 보고 알았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이가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18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기 집안이 멸망한다는 예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선한 양심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와도 엘리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순복하며 받을 마음의 자세를 항상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 몇 개를 좀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총이 아니라 무전기라는 말이 있죠. 본부와의 연락이 끊기면 끝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각각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어제 들은 음성으로 오늘의 위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뜻이에요.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달렸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주 극성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선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해요.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못 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마귀의 이런 보이스피싱에 계속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 진짜로 모른다기보다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 틈을 정말 노립니다. 우리의 욕심에 어필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딱 들어줘요. 여러분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서 홍아 저리로 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귀에 뭐가 들린다면 이비인후과를 가셔야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옵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듣는 거하고 알아듣는 건 다릅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알아듣는 범위가 깊어지듯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천국의 언어잖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주신 성경 말씀과 결이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은 주관적인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게 중요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해둔 사람,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마치 유학 1년차, 2년차, 3년차 영어 실력이 늘어가면서 미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깊이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정신없이 사는 일상을 자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을 틈새 공략을 해야 돼요.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직장과 출퇴근 성격에 따라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버스로 출퇴근, 통근버스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 안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요새 노이즈 캔슬레이션 블루투스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잔잔한 찬양을 듣고 눈을 감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은 내가 계속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눈 감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것만 해도 훨씬 많은 여유가 생겨요. 흐르는 물에는 영상이 뜨지가 않아요. 물이 머물러 있어야 뜹니다. 우리가 항상 조급하고 분주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하루의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려면
회개하지 않은 죄

죄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계속 안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이게 치명적인 방해 전파가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데 제대로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보혈을 모독하는 게 되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예물을 착복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또 회개할 줄 몰랐던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죄가 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마음에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비판하는 입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영적으로 안개가 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결단한다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선명히 들릴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영적인 은혜를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방언이나 치유, 뭐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 인격의 열매죠. 그걸 너무 간과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와 온유함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담겨올 수가 있어요. 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예언기도 한다는 원장들 보면은 사람들한테 계속 반말하고 말도 욕도 하고 거칠고 금전관계도 분명치 않고 자기 가정도 뭐 엉망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언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딱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나홀로 신앙은 우리를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혼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가정도 외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주관적인 신앙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분별력을 확인해 줘야죠.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 눈 꽉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경우 오늘은 반드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서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겠다 이랬을 때 듣는 경우는 거의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들었어요. 지방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들린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 한 부분이 저한테 툭 하는 감동을 준 적이 있고 당장 며칠 전에만 해도 제가 참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은 유튜브로 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에서 탁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 적도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교회 친구와 커피 마시다가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선한 그릇을 준비하고 묶인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음성을 다양한 채널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조급하시다면 분노와 상처로 마음이 힘드시다면 인생에서 지금 망가진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럽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잖아요.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제 한계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기적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대한민국이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조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빛나는 오늘인데요. 출석 단어 손 한 글자입니다. 손 한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출석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 되기를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출석 단어 손 한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한 글자 손이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위안이 나를 진정 붙드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참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벌써 밝아오는 아침이지만 우리 속 한켠에는 아직도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한숨 쉬어지고 걸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그 붙드심과 평안이 오늘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 손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477님,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457님께서는요. 귀한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235님, 오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요. 6431님,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손에 감사합니다. 4203님, 주의 손과 발로 나를 덮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1088님, 손은 하나님의 손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4155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3927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네요. 우리는 그 손을 놓을지라도요. 주님의 그 다정한 붙드신 평안이 오늘의 첫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오프닝 멘트를 그대로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려요.

0: 주님, 어떠한 고난도 힘듦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엄마 손잡고 소풍 가는 것처럼 주님 손잡고 오늘의 소풍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를 마치 주님 손잡고 소풍 가듯 여기신다는 그 이야기가 참 와닿네요. 오늘은 참 소풍 가기 좋은 날이죠.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 손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어갑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바이칼호에 비친 내 얼굴 중 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쓴맛이 깊은 맛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쓴 걸 참 좋아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는 마늘은 물론이고 쓴바귀, 칡, 갓김치, 쑥갓, 냉이,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먹는 것으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문화화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맛은 인생을 웃게 하고 쓴맛은 인생을 깊게 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맛을 모르면 어른의 미각이 아니다. 아이는 단 것만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러나 어른이 되면 봄이면 쓴바귀를 무치고 여름이면 쓴 도라지를 무치고 가을이면 더덕을 굽습니다. 입은 쓰지만 몸이 깨어납니다. 미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설탕만 먹은 혀는 나중엔 단맛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쓴맛을 아는 혀가 단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커피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그 쓴맛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고 시럽을 넣고 크림을 더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오래 마신 사람일수록 점점 단 것을 뺍니다. 마침내 블랙커피의 쓴맛 속에서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혀끝에 머무는 견과의 풍미, 목을 살며시 넘어가는 카카오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음식 맛을 좋게 하는 비결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짠맛과 단맛, 매운맛과 쓴맛, 신맛의 균형을 잃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쓴맛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쓴맛을 모르는 글과 노래는 매끈하지만 가볍습니다. 단맛만 아는 인생은 화사하지만 얕고 쓴맛을 아는 인생은 깊고 단단합니다. 깊은 사람은 모두 어디엔가 쓴맛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달고 오묘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쓴맛도 가감없이 알려줍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이라는 쓴맛을 통과하며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무명천은 수없이 바늘에 찔린 뒤에야 비로소 꽃을 품은 자수가 됩니다. 한여름의 소금밭은 뜨거운 태양을 견딘 뒤에야 밥상을 살리는 흰 결정이 됩니다. 흙덩이는 가마솥 수천도의 불길을 지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도자기로 태어납니다. 상처 없이 무늬가 생기지 않고 뜨거움 없이 결정이 맺히지 않으며 불길 없이 빛나는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고난의 쓴맛이 인생을 깊게 한다는 내용으로 나눠봤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그 쓴맛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깊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통과하고 나면 아름다운 흔적이 생겼음을 알게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7770님께서 우리 예쁘고 착하고 마음씨 고운 작은 며느리가 중학교 선생님으로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첫날이라 긴장이 될 텐데 주님의 큰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니 잘하리라 믿고요. 우리 며느리 화이팅이라고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와, 멋진 시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1966님 주님의 손 꼭 잡고 하늘 소망 가지고 힘차게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5615님도 6498님도 손 남겨주시면서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함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손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해고 그 빼어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뚫으며 그 턱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코 뚫리지 않는다. 놈이 콧김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혜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증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화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 몸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뤄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장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사납게 튕겨 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 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개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살을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댄 듯 튼튼한 놈의 배는 거침이 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취가 쭉 이어지니 태양의 회색 수염이 돋아난 듯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태양의 왕, 심해의 제왕이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네가 대답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보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그의 집으로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 집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 만 사천 마리, 낙타 육천 마리, 결이소 천 쌍, 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일곱과 딸 셋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검은 눈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41장 12절에서 42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우상문화 속에 살던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제사하는 행위를 통해 거대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제사할 때는 그것에 기숙하는 창기들이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창기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접할 수 있다 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그들이 문화여 종교였기에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등장입니다. 즉 육의 문제는 전혀 영의 문제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요구하는 대로 쾌락에 내던져도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느 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옛 문화와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타락한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며 사는 이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한 것입니다. 무엇이 음행과 탐욕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단 하나 금해야 할 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배필로 준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이 경계를 넘어 먹었습니다. 이 선을 넘은 것이 탐욕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만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명령입니다. 탐심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 뱀이 무엇으로 넘어뜨렸을까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한 거역이기도 합니다. 음행의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때문에 에베소 성도의 음행은 탐욕이요. 이는 결론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나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사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거기는 유업 상속자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는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비바람과 홍수가 일어나면서 집이 무너지는데 한쪽 집만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재질이지만 한쪽은 그 기초가 모래고 한쪽은 반석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 짓는 자입니다. 근데 그 집을 어디에 짓고 있을까요? 그 기초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서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너도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말.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하와처럼 속습니다. 진리를
가장 화려한 것으로 포장할 때 분별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

0: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단을 연구하고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말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저절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절 교회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동조하고 협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런 빛된 삶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빛된 매력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끌려옵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게 세상이 흉내를 내서 교회를 매력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더 잘합니다. 우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정말 열심히 살아 그 대가로 일찍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해서 정상에 서보니 깊은 공허와 허무가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렇게 좋은 직장도 아닌데 잘 삽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누고 함께 할줄 알고 늘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고 넉넉해지고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런 친구에게 끌려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매력이요, 예수의 빛을 간직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 빛된 삶 앞에서 초라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성도의 빛된 삶을 통해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만 비추어지는 것이니 우리도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다짐해 봅시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국에 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3: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2: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침해 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혜영입니다.
2: 30년 전의 극동방송은 어떤 기억인가요?
1: 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박윤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옛날 정우상가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0: 저희 지금 교회는 작고 뭐 지라교회들 이렇게 그 정도 모일 텐데 우리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더니 애들이 꽤 여러 통을 모인 것을 그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커서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네요. 벌써
1: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0: 참 많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있는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PD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는데 우리 산성교회 사모님이요 지금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두 글자로 그게 아파가지고 고생 중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탁 밝히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보면서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파본 적이 없는 내가 사실 제가 어릴 때 뇌종양, 간암, 복막염, 신장염, 소아마비 관절염으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산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0: 네, 저는 본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지는 않았어요. 자라는 환경 중에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눈물도 많고 많이 소심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뭐 금방 교인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걸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쾌활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게.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 세미나만 있다면 무조건 극동방송에 사는 건 무조건 오케이 신청해라 그러고 좀 권유하고 있죠.
1: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0: 자원극동방송은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방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지만 우리 영을 찔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24시간 특히 저는 주위의 아픈 환우들을 많이 봤는데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라디오 탁 열면 말씀이 쏟아지죠. 찬양이 나오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극동방송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방송으로서 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 어린이 축제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왕성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6학년부터 3살까지 창원의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가능하며 샌드아트 공연과 대형 워터풀, 아기 볼풀장, 에어바운스, 체험부스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만 41세에서 만 59세까지의 목사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6월 20일 토요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1-244-250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인권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인권을 국가가 만든 제도에서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는 여론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아이도 귀하고 노인도 귀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귀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권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리를 두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성경은 약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세상이 만든 법 때문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받아봅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숭배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말을 합니까? 내가 인권 침해당했어. 내가 무시당했어. 내 인권이야. 내 소중한 권리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넌 죄인이야. 넌 연약한 죄인이야. 너를 지적하고 너를 짓누르는 저 사람도 죄인이야. 인간의 죄성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을 놓치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자기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일부에는 대답을 못하던데.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어. 이건 틀린 것입니다. 내 아이는 귀합니다. 맞나요? 그러나 내 아이는 귀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꾸중 들어서는 안 돼.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권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 권리는 중요하다. 근거가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책임도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기 때문에 너의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야 돼. 너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말할수록 우리는 책임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금방 자기 욕망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은 쉽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책임이 없는 권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질서가 없는 평등은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짓밟는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권리를 말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교실의 질서를 깨뜨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교사가 귀하기 때문에 교사는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도 귀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인권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한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 소중한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품 안에 똘똘 싸매어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을 때니까 그 젖된 아기를 하나님께 성전에 보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완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무례한 그런 악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보낸 이유는 부모의 품보다 내 품보다는 우리 사무엘에게는 더 안전한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내 품 안에 꽁꽁 싸매두는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붙드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깊은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칠 것이 있어요. 너는 귀한 존재야. 아들아, 넌 참 귀한 존재야. 딸아,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해.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의 참된 존엄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역기능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을 멈추세우는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인 평등입니다. 평등. 요즘 평등한 세상 원하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그래서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요,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구원 앞에서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등은 모든 역할, 모든 질서를 없애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자꾸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권위 필요 없어.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 역할과 질서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실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역할과 질서를 없애면 안 돼요. 교사와 학생, 인간으로서 똑같이 귀하고 존귀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죠. 여러분, 같은 가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 이게 인권이고 이게 내 권리야라고 말하지만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같은 역할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같은 역할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평등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등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억압하는 담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울타리가 성경적인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는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신 본인의 인권과 권리를 책임 있게 지켜가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부모에게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질서는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한 형상,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부모로서의 준 역할과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거는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권위는요,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부모는 함부로 자녀들을 다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가정에 주신 영적 질서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학교에서 특별히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받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자존심이 상해서 부모님들이 막 분노합니다.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규칙을 어겨요. 그건 선생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만 문제 삼습니까? 왜 우리 아이만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훈계, 우리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훈계까지 부모님이 내 자녀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그걸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이 마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 세상을 감당을 못합니다. 조그마한 불편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지적도 미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이를 그렇게 키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당연히, 응당, 받아야 될 교육 받아야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원하는 길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는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이가 싫어해도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울어도 멈추지 말아야 할 훈계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불편해도 가르쳐야 할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품 안에서만 자라게 하진 않습니다. 요즘 엄마들의 그 기이한 현상이 뭐예요? 아이들을 그냥 똘똘 자기 품 안에 똘똘 말아가지고 놈들이 절대로 터치 못하게 해요. 어른들이 뭘 지적하면 당신이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서 나도 뭐라 못하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은 배움의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부모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을 가볍게 대충대충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소홀히 여기죠. 세상 공부, 진학, 성공,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와 믿음의 성장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이 우선시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교사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력자, 교회 학교 선생님의 든든한 조력자, 자녀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존중할 줄 알도록 아이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예배와 교회 학교 또 거룩한 교제의 자리에서 아이들은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교사를 존중할 때 자녀는 배움의 겸손함을 가집니다.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이고 꼰대 같은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하네 이래 안 듣잖아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낸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나일강에 흘려보낸대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품 안에 모세를 안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칼 아래서는 모세를 더 이상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놓았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게벳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나는 히브리 백성이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똥똥 싸매지 마시고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엄마의 품에서 모세의 인생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러나 엄마에게 그 용기, 그 믿음이 모세의 전 생애를 붙들지 않던가요? 내 품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의 생애에 영원토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내놓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장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맡기세요. 교회에 맡기시고 좋은 어른들의 훈계를 받게 하십시오. 내 아이가 불편해해도 내 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책임 있게 사는 성경적인 평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어놓고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성경적인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는 내 자녀를 세상의 소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뭐예요? 내 취향,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도 부르신다면 가야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자, 이 신명기 6장 4절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받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먼저 부모님의 귀를 열라고 하십니다. 부모님들의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내가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평등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하려면 내가 먼저 길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을 우리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첫날 만날 얘기한들 우리 아이들은 기등으로 듣고 넘어갈 거라는 사실. 그리고 7절에 그런 다음에 그런 부모가 된 다음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니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학교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고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세속적인 삶.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살기 좋은 세상.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가나안 땅은 그런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들이 득실득실 돼요.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땅이에요.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포도원이 있고 우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와 돈 잘 버는 직장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그 모든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먼저 들으라고 하세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성경적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학원 보내주는 거,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불편한 거 다 막아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계관, 이 가치관, 이 철학을 갖도록 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약자를 돌보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거. 권리를 말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온유한 성품.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그리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할 수 알아야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름도 바뀌지요. 언어도 바뀝니다. 교육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지요? 다윗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노라. 결심하지요? 이건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문제예요. 결국 다니엘은 이 세속의 중심인 그 제국의 한 복판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왕과 모든 고관대작들의 입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다니엘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니엘을 그 세속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는 다니엘 부모의 이름이 조금 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평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부모님이 전수해 준 말씀,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딱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는 건 평소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새겨져 있던 말씀,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바벨론에

이 세상에게 뺏기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평소에 심어놓은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자녀가 세상에 나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를 심어놓는 것. 세상은 계속 말할 겁니다. 네 감정대로 살아. 네 권리가 최우선이야. 네가 불편하면 틀린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세상이잖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진리가 기준이다. 사랑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는 순종 안에서 세워지는 질서야. 이걸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도 작년에 살펴봤잖아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아내가 황후가 되었어요. 근데 모르드개가 뭐라고 합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침묵하지 않고 말해라. 에스더야,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구인지 너 말해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잇배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개는요, 누가 봤을 때는 당신 조카가 왕후라면서요. 좋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저한테 줄 대세요. 이래 안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그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봤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봤답니다. 사명의 자리로. 성공은 자리를 얻겠죠. 그러나 사명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 너의 권리로 누구를 살리겠느냐? 너의 지식으로 넌 누구를 섬길래? 너의 자유로 너는 어떤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겠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이기적으로 키우는 것은 쉽습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되고요. 불편한 거 다 없애주면 됩니다. 꾸중 듣지 않게 다 막아주면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짓비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는요, 절대로 세상을 살리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과하게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뒤처질까 봐. 부모님의 불안이 결국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잖아요. 그 울타리는 보호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감옥. 많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어요.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부모님 품을 못 떠나고 있는 캥거루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존중하고 교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한다면 결국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이것이 자신들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질서를 평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 시대를 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넌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네 자유를 책임 있겠어.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교실을 살립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적인 인권, 우리는 요즘 인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무시한 채 인권만 주장하니까 자기 정욕, 욕망을 섬기는 변질된 도구가 되고 말았죠. 내 인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마저도 침해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모순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평등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책임을 세우는 것이 평등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등은 뭘 만듭니까? 자꾸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더 깨트리고 있죠. 법으로 강제화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륜을 오히려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희망이 되는 거룩한 그루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증명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월 1일, 오늘은 의병의 날입니다. 잘 모르고 지나가는 날인데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누가 시켜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받은 군인도 아니고 월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농부, 선비, 상인들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자기 발로 나선 거였어요. 직책이 없어도 자기 자리에서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의병이었습니다. 거창한 영웅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옳은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큰 자보다